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민족의 멜로디 박소연 가수가 부른 사랑하고 있기에를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류영근 작곡, 리영복 작사 함께 들으시죠.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정묵 작사, 남려령 작곡의 사랑은 향기,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총국 조소르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 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다음 곡입니다. 당신 따라 가는 길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체육청국이 일전에 체육강국 건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체육강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국가급 특별 계획으로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체육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체육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 품질과 효율성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종합가치와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서 체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다고 제기했으며 다섯 개의 주요 발전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4평방미터, 규칙적 체육단련 참여률이 40%, 국민체질 우량률이 31.1%에 달하고 세계 챔피언 수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체육산업 총규모가 7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괭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감동 중국 2025 인물로 선정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 확대시키고 향항 오문 동포들의 애국 정신을 고취시켜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기한 것은 향항과 오문 사업에서 처음으로 내린 방침으로서 향항, 오문, 통일 전선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심화하고 확대했으며 향항, 오문, 통일 전선 리론과 실천의 중대한 혁신과 발전이며 한 나라 두 제도 조건하에서 어떻게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 전선 사업을 잘해 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통일 전선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끊임없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중대한 법보입니다. 향항 오문에서의 한 나라 두 제도의 실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은 바로 단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해 인심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고 대단결과 대연합, 대협력을 실현함으로써 강유력한 통일 전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날로 치열해지는 투쟁의 직면에 향항과 오문의 통일 전선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 전선 사업은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에 적용되는 주류 가치관을 고양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며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전 사회 각 방면의 사상과 행동을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에 통일시켜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 나라 두 제도는 국가와 민족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14억이 넘는 조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란과 의심을 물리치고 한 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는 각 방면에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 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인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변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해 실천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앙의 모든 중대한 조치의 실시 목적은 모두 한 나라

두 제도를 더욱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 나라 두 제도를 동요하거나 개변시키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국을 사랑하고 향한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한층 더 발전, 확대시키는 것은 한 나라 두 제도의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한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은 한 나라 두 제도를 관철 실시하는 주력이고 애국자에 의한 향한과 오문 관리는 한 나라 두 제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향한과 오문의 통일 전선은 반드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한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핵심과 기반으로 해 이를 끊임없이 발전, 확대시켜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한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특히 청년 애국자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일색화가 아닌 다양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한과 오문을 사랑하는 기치하에 단결면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키며 결집력을 강화하고 친구를 널리 사귀고 정치적 포용의 다원화 반경을 최대한 늘려 한 나라 두 제도 실천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향한과 오문이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안정되며 향한과 오문 동포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향한과 오문의 이 근본 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큰 동심원을 그려내야 합니다. 습금평 수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향항 주민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리념을 신봉하든지 무릇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을 진심으로 옹호하고 향항이라는 이 터전을 사랑하며 기본법과 특별행정구 법률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으로서 힘을 보태고 한 몫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향항과 오문 인사들은 그 어느 당파에 속하든지 그 어떤 부동한 정치 의견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무릇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며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이므로 응당 손을 맞잡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보다 많은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의 인정과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중화의 아들딸로서 그들이 향항 오문의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하나의 중국, 하나의 민족을 인정한다면 모두 한나라 두 제도 사업에 적극적인 역량이자 우리가 단결 협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섯째,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 이야기를 널리 홍보해 한나라 두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해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쟁취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벗들에게 진심으로 드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향항은 흑색 폭력이 기승을 부려 향항의 리익, 중국의 리익에 손해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와 향항에 있는 해외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익에도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향항은 세계 각국, 각 지역이 경제, 금융, 무역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중국은 각국과 계속해 한 나라 두 제도가 가져다주는 리익과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 나라 두 제도는 여러 관계 측의 가장 큰 공감대와 공약수로서 모두가
그 수혜자이므로 모두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의 기여자와 확고한 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 중국행 오늘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규행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희성 황산시 이현의 경촌은 명청 시기의 고건물 138채를 보유해 우아한 건물과 수려한 산수가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을 경유하는 물길과 거리, 건물, 심지어 건물의 내부도 어젯날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의 흔적이란 찾아볼 수 없어 이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어제로 돌아간 듯합니다. 천연의 역사를 자랑하는 괭촌은 200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전문가들은 괭촌을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물가의 마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산의 지맥을 뒤엎고 높은 해발고를 가진 원인으로 괭촌에는 항상 운무가 자욱합니다. 혹은 짙은 안개 속에 검정 기와와 하얀 벽이 물에 거꾸로 비끼고 혹은 면사포 같은 옅은 안개가 모두를 몽롱하게 만들어 목의 색깔을 완벽하게 활용한 그림 그 자체입니다. 괭촌은 마을이 우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북쪽의 뢰강산은 소의 머리이고 마을 입구의 고목 두 그루는 섣불입니다. 산을 머리로 하고 나무를 다리로 하며 가옥을 몸체로 한 이 거대한 소는 마치 유효한 물소 한 마리가 아름다운 록수 청산 속에 드러누운 듯 형상이 생동합니다. 괭촌의 고건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민간의 고궁으로 인정되는 승지당입니다. 1855년에 지은 승지당은 소금업을 경영한 청조 말기의 사업가 왕정규의 사택입니다. 웅장한 기세와 정교한 공법을 자랑하는 승지당은 특히 조각기법이 뛰어납니다. 대들보와 문, 창틀에 다양하고 풍부한 표정을 가진 많은 인물을 립체감 있게 조각했습니다. 승지당은 정원과 거실, 별채, 소재, 련못, 주방, 마구간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락시설로 마작을 하는 배산각과 수연을 피우는 탄석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지당의 사랑채는 이 사택의 종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선 사자가 구슬을 노리는 조각과 복과 장수, 즐거움을 대표하는 복성, 록성, 수성, 희성 조각, 8개의 신선 조각 등 대표적인 조각물이 사랑채와 사랑채에 딸린 거실을 화려하게 단장하기 때문입니다. 괭촌 남쪽에 위치한 나무는 활 공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안쪽 청석길 위에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하고 공자의 바깥쪽에는 버드나무 휘늘어진 언제가 마주합니다. 거울같이 맑은 호수 위에는 푸른 하늘과 예스러운 건물, 짙은 로금과 화려한 꽃들이 거꾸로 비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룹니다.

나무는 봄이면 수양포들이 이쁘고 여름이면 련꽃의 향이 그윽하며 겨울에는 설경이 빼어나게 아름답습니다. 나무가의 나무서원은 좋은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서원의 망호루에 올라서면 맑은 물결 설레는 나무와 그 호수 너머 푸른 산이 은은합니다. 일명 월당으로 불리는 월서는 1403년에서 1424년에 조성된 련못입니다. 주변에 청석을 깔고 건물을 지은 월서의 물은 언제든지 맑게 반짝입니다. 로인들은 환담을 나누고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개구장이들은 물장난을 치는 월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입니다. 월서의 기슭 가운데 위치한 왕씨 사당 락서당도 1400년에 세워졌습니다. 완整하게 보존된 락서당은 건물 양식에서 명나라의 흔적을 보이고 특히 조각이 정교합니다. 괭촌에서 또 한 볼거리는 정원 속의 가옥 민거월림입니다.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까지의 300여 년 동안 괭촌의 왕씨를 비롯해 안위 출신의 사업가들이 전성기를 누려 괭촌에서만 해도 많은 사업가와 관료, 문인들이 배출됐습니다. 출세한 괭촌 출신의 사람들은 조상의 고마움을 표시하고서 고향에 돌아와 사당과 사택을 짓고 련못을 파고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괭촌의 정원은 산천을 품에 안고 있어

오에 벽원이라고 쓴 문을 지나 가든에 들어서면 정원과 련못, 건물, 정자가 조화롭고 그 사이로 푸른 나무와 오색의 꽃들이 수를 놓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괭촌에는 철새가 날아드는 초학정, 고풍스럽고 글소리 랑랑한 덕이당, 유자형의 련못을 품에 안은 근심당 등 집집마다 모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중국행 순서였습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미시한 빛이 모여 온화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길을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허브의료지원팀 팀원으로 허브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 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허북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행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북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요방 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으며 4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균권은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0: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종국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 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취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추소됐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우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한 삼성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천성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광한시 성서 오리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천무에 달합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우리나라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제1진 국가 4의급 관광명소입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1997년 10월 처음 개방됐으며 2022년 3월 새 전시관을 증설해 2023년 7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의 주요 문물로는 상청동나무, 상옥변장 등이 있으며 총 1,500여 점의 귀중한 문물들을 전시해 삼성태 고고학 발굴과 최신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20년대로부터 30년대까지 광한시 월량만 연가정원에서 옥석기가 발견됐고 원화서협합대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50년대로부터 60년대까지 고고학 일꾼들은 삼성태 유적지에서 끊임없이 조사와 시구를 전개했으며 1980년 이후에 삼성태 고고학이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 단계에 들어서 삼성태 문화로 명명됐습니다. 1986년 두 개의 제사용 구덩이가 발견되면서 고고학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으며 성벽과 대형 건축기지 등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삼성태 고성구도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2019년 이래 6개 제사용 구덩이가 추가로 발견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대대로 전해지면서 삼성태 고고학의 새 장을 엮어나갔습니다. 삼성태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 말기부터 이미 중심 군락으로 발전했습니다. 상대 초기에 이미 성벽과 대형 건물들이 등장했고 상대 중기 이후에는 성터 면적은 3.6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청동 주조, 황금 가공, 제옥, 견직물업, 복잡한 사회구조, 성숙한 제사체계로 지배중심, 종교중심, 경제중심의 독특한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어느 시대 초광의 도읍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삼성태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문물군체는 선민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옥제품, 독특한 조형의 신단, 사람과 새가 하나로 융합된 신상은 선민들의 낭만적인 상상력과 비범한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문물은 찬란한 문명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며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물 자원은 재생할 수 없기에 문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역사 문화를 잘 전승해 나가는 것은 문물 보호 일꾼들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삼성태 유적지 3호경 내지 8호경에서 출토된 문물은 17,000여 점에 달하며 그중 비교적 완정한 것은 4,500여 점밖에 안 됩니다. 문물들의 서로 다른 정도의 훼손이 존재하고 보호와 복구 임무가 간과합니다. 그리하여 사천성 고고학 연구원은 삼성태 박물관과 협력해 문물에 대한 일련의 보호와 복원 작업을 전개했으며 2024년 6월까지 4천여 점의 문물 복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또 이번 문물 복구 성과 중 50여 점의 청동기, 금, 옥기, 상아 등 대표적인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광한 삼성퇴 박물관은 또 삼성퇴 문화창의제품 개발체계를 구축해 선호하여 생활용품, 문화용품 등 7대 문화창의제품 300여 종을 개발했습니다. 삼성퇴 박물관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퇴 문화창의제품 매출도 분출식 성장을 맞이해 2023년 삼성퇴 박물관 문화창의제품 매출액은 1억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이어서 커피 플러스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연변의 문화 일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커피의 도시로 불리는 연변은 도심 곳곳은 물론 변경 마을의 구석구석에서도 커피 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두만 강변을 따라 달리다 보면 길을 따라 색다른 운치를 자랑하는 커피숍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민속촌 뜰악의 커피포트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이 조선족 전통떡과 어우러져 운치를 더해주고 변경선 길가의 작은 가게에서는 관광객들이 손에 든 커피와 변경 풍경을 앵글에 담습니다. 이런 길가 커피숍은 오고 가는 관광객을 불러모으고 커피 한 잔으로 흘러가는 풍경 속에서 낯선 이들끼리 공감대를 형성하는 곳으로 됐습니다. 이는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 커피 플러스를 접속점으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최근 연간 특색 문화관광 시장이 꾸준히 달아오르는 기회를 다잡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커피 산업 전반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인플루언서 현상에서 문화 새 경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향긋한 커피는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참신한 명함장으로 되어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과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의 새 장을 엮고 국가 관광으로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 촉진 시범 도시를 육성하는데 진한 합심의 맛을 더해줬습니다. 연변에서 커피 산업의 시작점은 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는 데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커피 산업 육성 초기 연변은 정밀한 투자 유치와 현지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함께 부유해지는 산업 플랫폼을 힘써 구축했습니다. 커피 원두 로스팅, 포장 설계에서 점포 경영, 온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회는 현지인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롯디번, 핸즈 등 현지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데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청년들이 창업해서 첫걸음을 떼는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이들은 로스팅을 배운 후 고향에 돌아와 점포를 차리는가 하면 점원으로부터 점장으로 성장하고 설비 공급과 보조 서비스 업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산업사슬의 리면에는 다양한 분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전주 커피류 시장 주체가 급증하면서 커피 관련 점포가 6,800여 개, 전문 커피숍이 1,500개에 이르고 로스팅 공장도 16개에 달했습니다. 조선족 바리스타, 귀향 창업 대학생, 작은 마을에 커피숍을 차린 부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 사슬에 합류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자리를 잡고 함께 공동 부유의 달콤한 맛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깃들고 화려한 등불이 켜지면 연변대학 앞은 인파로 북적입니다. 관광객들은 연길 로고가 찍힌 커피컵을 손에 들고 연길 왕홍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연길만의 독특한 도시 기억을 남깁니다. 렌즈 속의 커피는 연변이 건네는 한 장의 눈부신 엽서이며 렌즈 밖의 커피에는 이곳 특유의 생활 정치와 문화 내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상큼한 사과 배즙을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녹여내 현지인들의 기억 속에 고향의 맛을 빚어내고 또 어떤 이는 인삼골 절편을 라떼에 곁들여 맛이 부드럽고 원기를 돋우는 특색을 내세워 외지 관광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기도 합니다. 가장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깊은 함의가 담긴 성류 에이드 커피입니다. 커피의 진한 맛이 성류 에이드, 기퍼와 만나 선명하게 갈린 층을 어우러지게 하는 장면은 마치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긴밀히 한 대에 뭉쳐 융합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커피는 일상의 지혜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성의이며 그 속에 두터운 문화 공감대와 민족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커피 문화절, 커피 조류 축제 등 활동은 커피 업계만의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커피 향 속에서 중국 조선족 농악무와 라떼아트 퍼포먼스가 같은 무대에 오르고 핸드드립 부스와 찰떡 부스가 나란히 고객을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무형문화유산을 감상하고 현지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문화의 융합에 맛을 더해주고 합심에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부여했으며 가무와 음식, 사람을 잇는 실로 되고 다민족 공동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행하는 통용 언어로 됐습니다. 관광업이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되었을 때 커피는 무엇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연변에서 이 답은 변경 풍경과 나라, 고향 사랑을 잊고 민속 체험과 일상생활의 맛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연변은 커피와 문화를 융합하는 경로를 깊이 모색해 소비 시나리오를 변경선, 민속촌으로 확장했습니다. G331 연선에 위치한 변경역참인 룡정시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왕홍 새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역참에는 가지와 줄기가 굵직한 회양목 11가루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는데 수령이 모두 100년이 넘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동안 생태 절경과 역사의 기억이 조용히 어우러집니다. 이런 장면은 자치주 5,300여 개 다양한 모시개 커피숍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피와 여행 촬영, 민속, 민박의 결부는 소비마다 문화적 몰입이자 정서적인 공감으로 되게 했습니다. 산업사슬에서 함께 분투하는 대로부터 문화혁신 속 동일한 주파수의 공명에 이르고 문화관광 시나리오의 깊은 용화에 이르기까지 이 합심의 맛이 넘치는 커피는 향기를 더 멀리 풍겨 더 많은 사람들이 혀끝을 감도는 진한 향기로부터 이 변경 도시가 단결 분투하고 번영 발전하는 시대의 새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일린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15차 5개년 전망기획의 량화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주황의 일린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촉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이 5.5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105년간 우리 당은 치종 중국 이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견지해왔고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을 단결 인솔에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년 역사에서 가상장대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에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중심으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역량을 집중시켜 자체 일을 잘 처리하면서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량환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평 총서기의 올해 국정운영 실기, 오늘은 고품질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전망계획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중화민족의 천추유업에 뜻을 둔 100년 대당인 중국 공산당은 2026년에 짊어진 역사적 과업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26년은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이 예리한 자는 반드시 끝을 염두에 두고 성공하는 자는 먼저 시작부터 계획합니다. 우리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하고 신심을 다지며 기세를 몰아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개혁 개방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여를 추진하고 중국 기적의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부담 그리고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힘을 전면적으로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단계에서 핵심적인 한 바퀴를 잘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은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출발은 이후의 과정을 결정합니다. 1월 20일 열린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 학습 관철 전문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당 20기 4차 전원회의가 15차 5기는 전망 기획 기간 경제사회 발전에 대해 전략적 포치를 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전면적이고 심층적이며 정확하게 터득하고 파악해 15차 5기는 전망기획의 좋은 시작을 힘써 실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 요강을 비준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기획법을 통해 국가발전기획의 전략적 선도 역할의 법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목표를 확고히 해야 정확하게 힘을 집중하고 오래도록 공을 들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질서 정연하여 주먹을 쥐고 합심의 난관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략적 정신력을 유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며 한 단계 한 단계씩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당과 국가 사업은 끊임없이 작은 승리를 쌓아 대승을 안아올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전략적 정신력과 함께 확실하게 목표를 잡으면 바로 추진하는 시간을 다투는 자세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총서기는 좋은 계획과 집행력을 잘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 과업을 확정한 후 습금평 총서기는 올 들어 1년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렸습니다.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새해 첫 집단 학습을 진행하고 전망적 배치와 미래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월 습금평 총서기는 올해 첫 국내 고찰지로 북경역장에 위치한 국가정보기술응용혁신산업단지를 찾아 정보기술의 혁신과 응용 등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은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는 시급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수업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재반 전략 임무에 첫 자리에 놓은 것은 심사숙고 이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빗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나가면서 강대한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적 토대는 바로 완전한 산업체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최적화하며 크게 키워만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전국인대정협회 기간 강소대표단 심의에서 총서기는 대국인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추구해야 하며 여러 명과 여러 영역에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을 내실을 다지고 자체를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의 주도권을 잡는 선제수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진행한 중요한 회의와 지역 고찰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 대한 업무를 포치하고 국내 대순환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자주성을 높이고 국제 순환을 확장해 국내 개혁 발전에 활력을 증강하며 내외 연결과 상호 촉진,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습금평 총서기는 국내 전반 국민의 자간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기간 총서기는 경제 대상은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경제 대상의 발전 기간이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을 막는 능력이 강해야 전국 경제의 안정을 지탱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후 총서기는 하북 웅안신구에서 웅안신구 고품질 건설과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데 대한 좌담회를 열고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총서기는 동서부 협력 사업의 상시화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동서 협력을 통합 추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등 각지는 총서기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힘을 모아 큰 일을 도모하는 사회주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재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습금평 총서기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큰일이었습니다. 올 6월 습금평 총서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의 여름 수확 파종 관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논밭에서 재배농들과 농기계수, 농업기술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은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이 풍작을 안아온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밥그릇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전략적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전을 수호하는 것부터 재해 방지, 피해 감소, 구조 능력 향상을 둘러싼 중공중앙정치국 집단 학습에 이르기까지 올 들어 습금평 총서기는 발전과 안전을 고루 돌보며 경제사회 발전에
탄력성을 끊임없이 증가하고 15차 5기는 전망기획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호했습니다. 7월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69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7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올 들어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진출하고 과감하게 분투하면서 국내외 대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 계획하면서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중요한 성적표기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제사회발전 목표를 위해서 량화 기반을 닦았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연구원 위기관은 고품질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의 강력한 지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장원한 안목으로 내실을 다지고 자체 업무에 어떻게 몰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총석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힘을 모아 자체 업무에 몰두하고 체제와 기세 우세를 통해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한 데서 핵심은 당이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핵심은 실무적으로 일을 몰두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신심을 다지고 분투하자고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시간과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강고 분투하며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해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이민에 의지하고 이들은 단합하고 인솔해 새로운 로정에서 분발 정진하며 신시대에서 공을 쌓고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힘써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진취적인 자의 것이고 역사는 진취적인 자의 것입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은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용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중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반기 중국 경제는 압박을 견디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고 강력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조항의 일련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기초를 다지며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장비 제조업의 고도화와 혁신, 첨단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의 무호항은 열기와 기계음이 뒤섞여 있고 무값 로봇은 이곳에서 글로벌 인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값 로봇의 누적 해외 출하 규모는 2,000대를 돌파했으며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6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제품의 해외 진출에서 서비스 현지 정착까지 무값 로봇은 유럽 동맹 CE, 미국 FCC 등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중국 제조에서 글로벌 운영으로의 핵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무값 로봇의 장규병 사장은 장면이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장면이 기술 성격을 주도하게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교통경찰, 안내이사, 판매 접수 등 실제 응용 장면의 실용적 수요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사용되며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개선, 승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성과 직할시는 앞다투어 첨단 장비 제조와 전자정보산업 배치에 나서고 있으며 신흥산업은 더 이상 먼 청사진이 아니라 눈앞이 펼쳐진 뜨거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절강성은 10억 원 이상의 다양한 로봇을 수출하여 약 100개 나라와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그중 지능형 생체 모방 로봇 수출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항주세관 산하의 전강세관 종합1처 하몽처 부처장은 더 세밀한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생체 모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진입 기준이나 규제 요구 사항 등을 기업에 정확하게 제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반기 장비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급 증가률을 3.9%포인트 앞지르고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증가하여 7.9%포인트 앞섰습니다.

중국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공업 증가률보다 9.4%포인트 높았으며 6월 단일 월간 증가률은 15.7%에 달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전자정보연구소 마베베 연구총감은 세 가지 주요 동력이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산업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의 선도적 효율성이 뚜렷합니다. 셋째, 산업구조와 제품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보 제품은 끊임없이 더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제품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패기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도 있었습니다. 중국 제조는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왕위명 수석 총공정사는 현재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준엄하며 국내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수요 약세,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산업 시스템, 강한 회복력에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개혁 조치와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경제 발전에 안정적이고 좋은 기본면은 여전합니다.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제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업 정보화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여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좋은 시작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연자원부가 3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경제 성장률은 국민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기획경제사 해양경제운영처 김효처장은 해양제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해양조선산업과 해양공정장비제조업의 발전 속도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2%, 선박 건조 완공량은 34.8%, 보유 수주량은 37.1% 증가하면서 세 가지 주요 지표 모두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이동식 다기능 증산 플랫폼인 해양석유 2832 인도되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신규 해양공정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9%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환류 변환소인 해풍지심이 설치를 끝내고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인장각 부유식 풍력 플랫폼인 해유 안란호가 순조롭게 출항했습니다. 김효처장은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여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지는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소비 장면을 최적화하여 입국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북경 수도공항과 대흥공항의 출입경 여객 흐름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출입국 외국인이 연인수로 60만 명을 넘겨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메이코 관광객 라우라 리즈는 단체리행이 아닌 자유리행을 선택했는데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번역, 차량 호출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었고 호텔 시설도 편안했으며 매우 즐거웠고 중국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경통 고 베이징 플랫폼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관광지 입장권 예매, 호텔 예약, 차량 호출 등 39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 시내 약 18,000개 주요 매장은 외국 카드 결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북경 세관은 전년 동기 대비 567.7% 증가한 누적 11만 건 이상의 면세 환급 신청서를 검증했고 환급 대상 상품 총액은 9억 원을 초과하여 49.67%의 증가률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상해시는 전년 동기 대비 27.82% 증가한 연인수로 531만 4,900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상해시는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주요 상권, 관광지, 호텔, 대형마트에서 해외 발행 은행카드 직접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관광객 아드리아누는 중국에 온 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편리한 결제 방식이었다며 이 덕분에 쇼핑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새로운 라운드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 붐을 맞이했습니다. 7월 28일 기준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 서구룡역 통상구에서 올해 확인된 외국인 여객 수는 이미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수 출입경 변방검사본소, 서구룡 변방검사소, 양옹룡 부소장은 외국인 여객의 입국 카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자동 입력과 다국어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률은 99%를 초과했습니다. 해남의 입국 관광 열기도 지속적으로 치솟고있습니다. 사마시 관광발전국 장호부국장은 사마시는 15개 나라와 지역에 24개 사마 관광자원 홍보 거점을 구축하고 루계로 36갈래 국제와 지역 항공 로선을 개통 운영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건강휴양, 무형문화유산, 야간공연, 야외운동 등 몰입식 체험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일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 사이 협상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는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며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내 기타 국가와 대화를 진행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란과 연락을 다루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원에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츠 국방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중단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고위급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7월 30일 이란 남부 게샴섬을 공습하는 동안 인구 밀도가 높은 주민구에 폭탄을 투하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재는 군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현재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보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기였습니다.

미국에 권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공격 계획을 취소한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에 신중성을 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회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 정부가 재차 이란을 공격하면 큰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7월 29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칼리드 빈 살만 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벤스 부 대통령과 회담할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긴장 정세를 완화하려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아크시오스 사이트가 8월 1일 전한 데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가 이날 트럼프와 진행한 통화에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새 라운드 대규모 공격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군사 행동을 서두르는지 설명하길 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나 기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도 중재책을 통해 그 어떠한 무리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은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 터키 외교부 피란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바이살 외무장관과 각기 통화하고 이란은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 완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모든 침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광명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추장국의 유전,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해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것이고 전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지역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 이란 전쟁을 부정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그룹이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1만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개시한 후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시종 4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장병 여러 명이 중도로 인해 숨지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다쳤습니다. 전쟁 영향으로 미국 국내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이 인상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도울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가 미국의 공격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초보적으로 합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1일 트럼프가 언급한 공격 중단 요청은 새로운 거짓말에 지나지 않으며 이란군은 현재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가 발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과 기타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란을 위협했지만 최종 계획을 취소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한강근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골을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는 다국적 연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륵국 붐에 봉착한 에스파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7번째 부분입니다.
1: 그럼 이어 신시대 새 로정에서 전면적 의법 제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전면적 의법 제국,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과 관련해 포치했습니다. 바로 의법 제국, 의법 집권, 의법 행정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치 국가, 법치 정부, 법치 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는 것으로 재반 국가 위협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4 당대회 보고는 4개면의 중요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포치했습니다. 첫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의법 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 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 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 집권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시대 10년간 우리는 일부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 관련 립법을 힘써 강화하고 선호하여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세종국 창건일의 법전으로 명명된 첫 법률로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해 신시대 인민 권리의 선언서로 불립니다. 매개인의 생활은 모두 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모두 감수가 있을 것이고 일부 곤혹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은 모셔보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방금 민법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민법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성취감과 안전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소매 치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의법치 국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근접하고 우리의 생활질을 더욱 잘 보호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 10년간 국가 관리에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이 잇따라 발표되거나 개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1년간 시행되기 시작한 몇 가지 법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 2021년 6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공해방지법은 법률 제도 차원에서 대중이 관심하는 초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질문 감사했습니다. 그럼 계속해 전면적 의법 치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법치정부 건설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점 임무이고 주체 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셋째, 사법 공정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평과 정의는 사법의 영혼이자 생명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 건설을 추진해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사회는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오직 전체 인민이 법치를 실행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행해야만 국가와 사회생활이 진정 법치 궤도에서 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아가면서 사회주의 법치 국가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2: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 한진봉 교수님, 고전 해설인 강진 교수님의 조리정연하고 통찰력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근본을 다지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법치의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습근평 법치 사상을 지침으로 법치 중국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할 때 대해 중대한 결책 포치를 하고 신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우리 당이 전면적 의법치국을 견지하는 정치 선언이자 우리 당이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강경성 문헌입니다. 여러분, 프로를 마감하면서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할 때 대한 송나라 포중의 유명한 시를 읊어보면서 사상을 배우고 전고를 깨달으며 평어근인을 되새겨봅시다.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전에 홍해와 만드 해협, 아덴만의 해상 위협을 둘러싸고 수십 개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을 설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14개 나라는 회의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상 방위 연맹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나라가 공동 성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 43개 나라와 유럽 동맹 대표가 참석하거나 원격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상선과 에너지 운반선, 해상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항행 안전, 글로벌 공급망, 경제가 직면한 위험 부담을 언급하고 해상 안보가 직면한 위협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또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의 조직 구조, 지휘와 통제, 행동 기재, 그리고 미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구상에 따르면 해상 방위 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본부를 둘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무력 간 충돌이 격화하고 홍해의 긴장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후티 무력은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금지령을 발표한 후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수차나 공격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도 후티 무력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은 해상 안전, 정보 공유, 정보 교류, 행동 계획, 연합 훈련, 경험 교류, 인원 훈련, 능력 건설, 그리고 연합 해상 행동 등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명은 해상 방위 연맹의 목표와 원칙에 공감하는 국가들을 초청해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정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압둘 아지즈 샤바니는 관련 창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전기념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특정 역외의 강대국에 더 많이 의존해 자신의 안보를 확보했다면 지금은 지역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제도화한 협력기제를 통해 해상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국가 중 아랍연합수상국가 오만은 공동 성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연합수상국의 불참은 최근 아랍연합수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긴장세와 관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 주도권에서 양측 사이의 경쟁 게임이 승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에서 오랫동안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오만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에 대항하는 연맹으로 간주되는 해상 방위 연맹에 가입해 자신의 외교적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상 방위 연맹 창설 준비를 발표하기 전에 후티 무력 지도자 압둘 말리크 후티가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면 승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후티 무력도 전면 승격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멘 해상 안전 전문가 무함마드 살람 아스바시는 해상 방위 연맹의 설립은 후티 무력의 해상 행동 방식과 목표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상 방위 연맹의 전쟁 준비 수준, 반응 속도, 실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후티 무력은 일단

소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상방위연맹이 역량을 제대로 배치하고 대응력이 강할 경우 후티 무력은 작탄을 탑재한 무인정을 사용해 고가치 목표물을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등 복잡한 전술을 채택할 것입니다. 샤바니는 해상안보협력은 지역 분쟁보다는 안전관리와 위험부담 통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홍해 정세의 장기적 안정은 예멘 정세와 지역 국가 간 관계, 더 큰 범위 내 지역 안보 환경 등 요소에 얽매여 있습니다. 홍해 항행 안전을 수호하려면 해상 안전 협력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지역 국가가 협동해 항운 안전 보장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독일은 정치 대화와 외교 교섭을 통해 긴장 정세를 완화하고 지역 안정에 영향 주는 심층 모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협력과 정치적 해결의 경로를 결합해야만 홍해 항로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소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립국 붐에 봉착한 에스파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존우와 교부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에스파냐 외무장관 알바레스가 7월 31일 저녁 북아프리카의 휴다에 체류한 이민이 적어도 5만 명에 달하며 거의 전부가 마로크로 돌아가면서 이번 밀입국 붐이 대체로 가라앉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럽 동맹의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밀입국 붐을 깊이 주목하는 한편 경각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소셜미디어에서 휴다에 도착한 이민자가 거의 모두가 마로크로 돌아갔다고 표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에스파냐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일전에 마로크에서 해로를 거쳐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로 밀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휴다 지방정부가 추산한 이민자 규모는 6만여 명입니다. 마로크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다는 지브롤터 해협 동쪽 입구에 위치했으며 인구는 8만 5천여 명입니다. 예전에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현지에 류입하면서 휴다 현지 질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수용센터가 설계한 수용 규모는 500여 명입니다. 그러나 7월 29일 이후 실제 수용 인원 규모는 1,000명을 넘었고 기타 수천 명은 노숙해야 했습니다. 이어 현지 주민들은 감히 외출하지 못하고 대량의 가게가 문을 닫고 휴업하는 것으로 만일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이번 밀입국 붐은 유럽 동맹 회원국들의 경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메로니 총리는 에스파냐와의 쉥겐 자유통행 체제를 중단하고 국경 검사를 재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휴다는 기타 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한 자유로운 쉥겐 이동권을 누릴 수 없다며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국경 검문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핀란드 내무장관 난타니는 쉥겐 지역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에스파냐를 비난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는 관련 사태를 통제하고 유럽 동맹이 외부 국경을 보호할 것을 에스파냐에 촉구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 본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휴다의 혼란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밀입국을 단속하고 이민 송환을 다그치는 등 강도를 높일 것을 에스파냐에 촉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동맹 가회원국 전문가들의 8월 1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정세의 진척을 연구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동맹 주재 회원국 대표들은 8월 3일 회담을 열고 정세를 평가하고 각 측의 조율 행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7월 31일 저녁 소셜네트워크에서 각 측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유럽동맹 조약을 준수할 것을 유럽동맹 회원국에 호소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단결과 동정은 자발적 선택이지만 유럽동맹 조약을 준수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존중하는 것은 변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 국경관리국의 자료를 인용해 밀입국자들이 유럽동맹으로 들어오는 주요 입국 통로는 에스파냐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에스파냐를 거쳐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이탈리아를 경유하는 지중해 중부 노선, 시발칸 노선, 그리스를 경유하는 지중해 동부 노선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번 밀입국 붐이 일어난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스파냐의 이민 정책 변화와 연관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대법원이 7월 초 휴다와 멜리야가 특수한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에서 두 지역에 도착한 이민

자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반해 용도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미입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발효시키고 각종 그릇된 해석이 속출하면서 이민 붐을 유발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부실한 인터넷 소문을 반박하고 해로를 거쳐 미입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송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반적 법적 절차에 따라 송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에스파냐 당국은 이번 법규를 개정하고 관련 송환 수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은이었습니다.

찜통 더위에 아이스 커피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원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물 대신 커피만 계속 마시면 몸은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마시는 음료의 종류와 생활습관이 탈수 예방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커피 자체도 수분을 공급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은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만 반복해서 마시면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않아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폭염에는 이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도 한 컵 정도 함께 마시는 습관이 좋은데요. 성인은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채우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갈증은 몸속 수분이 부족해진 뒤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져 탈수가 진행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갈증이 없어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량이 줄었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동이나 야외 작업을 하면 땀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물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어 피로감이나 근육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과 함께 전해질도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 이온 음료를 적당량 마시거나 바나나, 오이, 수박 같은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나는 더운 날씨.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짤막한 건강 상식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분하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외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건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정은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중앙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관리 부문은 전략, 개혁, 계획, 정책, 소비스를 틀어주는 것을 강화하여 신용의 고국 체제가 더욱 완비되고 과학기술 혁신 거버넌스의 효과성이 뚜렷이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용량, 자원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리 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 간 과학기술 관리 직책이 지속적으로 최적화되고 신시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총체적 배치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융합 발전 체제 및 기재가 더욱 완비돼 부문, 조항 및 지방 군용 및 민영 과학기술 사업의 합력이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진전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론수를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0: 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용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회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고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군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려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에 숨겨진 공정사, 나트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 나트륨은 어디에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식염이지만 사실 식염유에도 베이킹소다, 맛내기, 인공감미료 등에 모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포함된 다양한 나트륨 화합물은 각기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며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고온에서 밀가루 반죽이 팽창하고 형태가 고정되어 딱딱한 식감이 아닌 부드러운 케이크나 바삭한 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제조 과정에서 수소 탄산 나트륨은 코코아 배합 과정에서 잔류하는 초산, 젖산 등 요기산을 중화시켜 초콜릿의 pH치를 6.8에서 7.2의 적정 범위로 높임으로써 시큼하고 넓은 맛을 감소시키는 중화제 역할도 합니다. 소소 탄산 나트륨의 공업 제조법은 후시 소다 제조법인데 암모니아 기체를 충분히 흡수한 포화 식염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수소 탄산 나트륨의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침전이 생깁니다. 요리 아미노산은 현재 식품업과 일상 음식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감미료로 주로 글루타민산과 아스파라긴산 등이 포함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1908년 일본의 이케다 기쿠나야 교수가 다시마에서 발견했는데 이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갖게 함으로써 감미의 개념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혀 부위의 맛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세포 내에서 일련의 복잡한 신호 전달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런 신호 전달음으로써 화학 감흥을 일으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맛을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미노이온과 카르복실산 이온의 두 기단에 의해 다섯 개의 고리 구조를 형성하는 정전기적 흡인 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식감은 pH치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염기성 환경에서는 암모니아 이온이 정전 기력을 띠지 않는 아미노그로 변하고 산성 환경에서는 카르복실산 이온이 정전기를 띠지 않는 카르복실기로 변합니다. 이때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의 정전기적 흡인 작용이 소실되므로 맛은 크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됩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안식향산의 나트륨 염으로서 백색의 결정 고체입니다. 그랜베리, 복분자 등 장과류를 비롯한 많은 식물이 안식향산 및 그 식염과 에스테르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방부제로서 잼, 김치 등 산성 식품에 널리 쓰입니다. 벤조산의 친유성은 그것이 린지질 이중자층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세균과 곰팡이 등 미생물 세포막의 투과성을 방해하며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 흡수를 억제하여 세균의 생장을 저지합니다. 세포 내에 들어간 벤조산 분자는 미생물의 세포 호흡 효소계의 활성을 억제하여 무산소 호흡 중에 브락토키나제의 촉매 반응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방부 작용을 발휘합니다. 벤조산 나트륨의 항균 효과는 식품의 pH치에 의존하는데 보식 방지 효과가 가장 우수한 pH치 범위는 2.5에서 4.0이며 그 살균 및 항균 효과는 산성이 증가할수록 강화되지만 알칼리성 조건에서는 살균 및 항균 작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인류와 음식 문화의 오랜 진화와 발전 과정 속에서 나트륨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트륨은 미식계의 숨은 공정사처럼 묵묵히 음식의 최고의 풍미와 필수 기능을 지켜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건강연구는 우리에게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너와 나의 철길 사랑.

오늘 시간에는 명태껍질 혁명, 4대째 요원 전통, 과학으로 다시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검명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전승인 리혜단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에서 명태응원단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평범했던 연결명태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연변 사람들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온 명태는 이제 전통식품을 넘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종시 건명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인 리해단 씨의 명태와의 인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해단 씨는 전통 공정의 과학적 혁신을 독해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으며 중국에서 건명태 껍질을 활용한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추출 기술의 공백을 메워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변강의 작은 도시이지만 기술력만큼은 국제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톤 단위로 팔리던 고농물에서 그람 단위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펩타이드 분말을 만들어내며 전통에 혁신을 더한 것입니다. 리해단과 명태인에는 그녀의 가족사 그 자체입니다. 종조부가 연변으로 이주한 후 명태 가공으로 생계를 이었고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옷말이 명태 가공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의학을 배웠던 그녀 역시 가업을 계승했고 사업 초기부터 규격화된 생산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수입, 가공, 수출을 아우르는 규모화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초기 명태 가공은 오랜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동 온도와 시간, 건조시 명태 사이의 간격, 바람길의 방향, 수분을 조절하는 회연 과정까지 모든 변수는 장인의 손 감각과 직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모든 공정을 직접 챙겼고 손에는 동상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수천 톤의 명태를 처음 맡았을 때 정말 두려웠고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죠.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뚝심 있는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2010년 리해단의 회사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명태는 6천 톤에 달했고 생산액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전체 해산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주문 계약들은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리해단이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고 협력업체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억척스럽게 뚫은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마른 명태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그네를 잘못 이루게 한 것은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명태 껍질이 톤당 몇천 원의 헐값에 사료용으로 넘겨져야 한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인 생선 껍질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껍질을 살피던 그녀의 머릿속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콜라겐은 주로 동물의 껍질에 많아 콜라겐은 돼지, 소 등 동물의 껍질에 많은데 명태 껍질로는 안 될까? 하지만 국내에서 마른 명태 껍질을 원료로 콜라겐 제품을 만든 선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명태는 원료의 품질이 일반 양식 동물보다 월등하며 특히 조선족 전통 명태 건조 공법을 거치며 껍질이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 과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는 점. 이것이 바로 남들이 갖지 못한

0: 경쟁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리헤다는 명태 껍질 콜라겐 초분자 펩타이드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네가 마주한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비린내였습니다. 시중의 료사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다량의 향료와 당분을 첨가합니다. 이런 제품은 나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네는 순수 추출물, 무첨가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 반복적인 검사 의뢰, 그리고 끊임없는 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네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몇 년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연구 개발 자금은 계속 투입되었지만 진척은 더뎠습니다. 핵심 지표가 3개월 연속 정체되자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그냥 향료를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헤다는 단호했습니다. 실험이 안 되는 건 분명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그네는 한국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박사 남편까지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조문가들과의 련계를 도모했고 연변대학과 공동실험실을 설립했습니다. 돌파구는 마침내 한 효소분의 공법을 미세하게 조정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무첨가면서도 거부감 없는 맛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분자량이 처음으로 천 달톤 이하로 떨어졌고 그중 인체 흡수가 가장 용이하다는 분자량 500에서 600 구간의 트리펩타이드 함량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학계에서 공인된 황금 비율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4년 제품은 SC식품 생산 허가를 받고 정식 출시되었으며 세계의 국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국 내 마른 형태 껍질을 이용한 콜라겐 단백질 추출 분야의 공백을 메운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리에단의 공장에 들어서면 전통적인 독장과 현대적인 모균 작업실은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무 독장에서 동결과 해동, 회연, 뼈 제거, 절단, 살결 찍기 등 전통 방식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효소 분해, 탱크, 필터, 분무 건조기 등 최첨단 설비가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또 생산 라인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건조 과정이 없다면 후속 펩타이드 추출에 필요한 독특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죠. 리헤단의 설명입니다. 자연 건조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은 생선 껍질 단백질 구조의 자연스러운 변성을 일으키는데 이는 신선한 생선 껍질로는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그네는 이 기간 동안 SCI 수록 잡지, 연변대학, 한국건국대학교 등의 콜라겐 올리코펩타이드 분말의 효능립증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과학적 근거를 쌓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10여 종의 심층 가공 파생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중국 내 소비자들은 물론 연변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기에 인공 양식이 불가능한 이 심해어가 가진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중저부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명태를 만들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팔기 위해 만들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명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 회사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기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직원 구성도 단순 육체 노동자에서 기술 인력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령종실을 넘어 연변 전체 명태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네는 원료를 자사 공장의 생선 껍질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것까지 활용하며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심층 가공은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개발직, 품질검사직, 전자산 거래 운영직,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 역시 시대에 발맞춰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합니다. 정조부가 첫 명태를 덕장에 내건 순간부터 그녀가 생선 껍질에서 첫 1g의 콜라겐 올리코 펩타이드를 추출하기까지 4대에 거쳐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태는 여선이 그 명태지만 그 길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명태를 건조해왔습니다. 바람에 말리고 얼고 녹이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 해준 첫 번째 가공 과정이죠. 저는 그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이명태에게도 그리고 저보다 앞서간 3대 선조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연변의 작은 도시에 자리한 이 산업사슬 속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신기술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이는 전통기술이 현대 내 삶과 다시 손잡을 수 있는 소중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명태의 새로운 요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운 내 어머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위편 3절입니다. 가죽 위에 멜편, 석삼, 끈을 조를 뜻하는 위편 3절은 책을 엮고 묶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한 권의 책을 몇십 번이나 반복하여 읽을 만큼 독서의 열중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종이는 동한때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종이가 있기 전에는 비단이나 대나무가 종이를 대신했습니다.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후 불에 쪼여 기름을 뺀 것을 간 또는 죽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금속이나 붓으로 글자를 쓰고 가죽 끈으로 엮고 맨 한 뭉치를 책 또는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문장의 단위로 제1편, 제1권, 제1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요래한 것입니다. 사기 공자 세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만년에 주역을 즐겨 읽었으며 주역을 읽는 동안 주간을 연결하는 위편이 세 번 끊어졌습니다. 또 공자는 나에게 수년을 빌려준다면 주역에 종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탐독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 자는 종리로 중국 춘추 시대 말의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교육가이며 요가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요년 시절을 보냈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겼고 박학다식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공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15세부터 학문의 뜻을 두었으며 30세가 되기 전에 요괴, 예, 음악 활쏘기, 마, 자술, 서예, 수학에 능통했습니다. 시, 예, 악, 역, 춘추 등을 비롯한 고전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리하여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춘추 시대 말은 두 나라의 세력이 쇠퇴하고 제후국 간의 권력 투쟁이 끊이질 않아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군자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던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군자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던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제자들과 함께 제나라에 배척당하고 송나라와 위나라에서 쫓겨났으며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갈 때는 7일 동안 끼니를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자는 뜻을 버리지 않고 시를 읊고 고문고를 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4년 만인 기원전 484년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교육과 집필에만 전념했습니다. 공자는 여러 가지 공을 세웠지만 후세에 남긴 가장 큰 공적은 제자 양성과 고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교의 다섯 가지 기본 경전인 요경의 편찬은 그의 으뜸가는 공적으로 후세 학술 사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중국 각 지방에서 료행하던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시경, 역사 서인 서경과 춘종, 점술 서인, 사회생활 양식을 기록한 예기 등이 있습니다. 공자에 대한 문화업적의 탄생에는 위편 3절과 같은 비탄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쓴 론어에는 공자가 학문에 열중하다 보니 끼니를 잊었고 학문을 연구하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었으며 세월이 흘러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잊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위편 3절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에서 3은 자주의 뜻으로 문자 그대로 세 번에 한하지 않고 가족끈이 끊어질 때까지의 상당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해서 책을 탐독하고 열심히 공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일린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15차 5개년 전망계획의 량화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주황의 일린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이 5.5조 원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에어 시사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자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지난 105년간 우리 당은 치종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과 사명을 견지해왔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단결 인솔에 꾸준히 분투하면서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장대한 서사시를 썼습니다. 역사는 새로운 관건적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올 들어 습금형 총서기는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경제사회 발전에 중대한 전략적 임무를 중심으로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려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역량을 집중시켜 자체 일을 잘 처리하면서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량화 시작을 이끌었습니다. 계열 보도,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국면을 힘써 개척하자 습금평 총서기의 올해 국정운영 실기, 오늘은 고품질 발전을 확고하게 추진해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 전망계획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지도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국정운영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중화민족의 천추유업의 뜻을 둔 100년 대당인 중국 공산당은 2026년에 짊어진 역사적 과업에 대해 뚜렷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26년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라고 말했습니다. 시작이 예리한 자는 반드시 끝을 염두에 두고 성공하는 자는 먼저 시작부터 계획합니다. 우리는 목표와 임무를 확고히 하고 신심을 다지며 기세를 몰아 고품질 발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개혁 개방을 가열층 전면적으로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인민의 공동 부유를 추진하고 중국 기적의 세상을 계속 써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부담 그리고 도전이 병존하고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가 늘어나는 단계에 놓였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은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힘을 전면적으로 발휘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역사적 단계에서 핵심적인 한 바퀴를 잘 달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작은 전체 국면에 영향을 미치고 출발은 이후의 과정을 결정합니다. 1월 20일 열린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 당 20기 4차 전원회 정신 학습 관철 전문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당 20기 4차 전원회의가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 경제 사회 발전에 대해 전략적 포치를 했으므로 반드시 이를 전면적이고 심층적이며 정확하게 터득하고 파악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좋은 시작을 힘써 실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12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 요강을 비준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당의 주장을 국가의 의지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국가발전계획법을 통해 국가발전계획의 전략적 선도 역할의 법치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목표를 확고히 해야 정확하게 힘을 집중하고 오래도록 공을 들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질서 정연하여 주목을 쥐고 합심의 난관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전략적 정신력을 유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확고하게 앞으로 나가며 한 단계 한 단계씩 착실하게 추진한다면 당과 국가 사업은 끊임없이 작은 승리를 쌓아 대승을 안아올 것이고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전략적 정신력과 함께 확실하게 목표를 잡으면 바로 추진하는 시간을 다투는 자세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총서기는 좋은 계획과 집행력을 잘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의 선차적 과업을 확정한 후 습금평 총서기는 올 들어 1년에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렸습니다. 1월 중공중앙정치국은 새해 첫 집단 학습을 진행하고 전망적 배치와 미래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월 습금평 총서기는 올해 첫 국내 고찰지로 북경역장에 위치한 국가정보기술응용혁신산업단지를 찾아 정보기술의 혁신과 응용 등 상황을 조회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활동은 현대화된 산업시스템 구축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자강을 가속화하는 시급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수업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을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재반전략 임무에 첫 자리에 놓은 것은 심사숙고 이후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경제가 빗바람과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면서 강대한 탄력성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전략적 토대는 바로 완전한 산업체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실물경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속화하며 크게 키워만이 중국식 현대화를 위해 튼튼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전국인대정협회 기간 강소대표단 심의에서 총서기는 대국인 중국은 반드시 실물경제를 추구해야 하며 여러 명과 여러 영역에서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을 내실을 다지고 자체를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발전의 주도권을 잡는 선제수이기도 합니다. 올 들어 진행한 중요한 회의와 지역 고찰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다그쳐 구축할 때에 대한 업무를 포치하고 국내 대순환을 강화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자주성을 높이고 국제 순환을 확장해 국내 개혁 발전에 활력을 증강하며 내외 연결과 상호 촉진,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는 핵심 버팀목입니다. 올 들어 습금평 총서기는 국내 전반 국민의 자간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기간 총서기는 경제 대상은 새로운 상황을 연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공을 들이고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경제 대상의 발전 기간이 안정적이고 외부 충격을 막는 능력이 강해야 전국 경제의 안정을 지탱할 수 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국 인대정협회의 후 총서기는 하북 웅안신구에서 웅안신구 고품질 건설과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할 때 대한 좌담회를 열고 북경, 천진, 하북의 협동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6월 총서기는 동서부 협력사업의 상시화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선두주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동서협력을 통합 추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등 각지는 총서기의 전략적 지도에 따라 힘을 모아 큰 일을 도모하는 사회주의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중국식 현대화의 제반 국면에 관계됩니다.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는 습금평 총서기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큰일이었습니다. 올 6월 습금평 총서기는 산동성 덕주시 릉성구 변림진 동우가촌을 찾아 현지의 여름 수확 파종 관리 상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논밭에서 재배농들과 농기계수, 농업기술자들과 교류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량은 처음 3천억 근을 돌파했습니다. 여름 곡물 생산이 풍작을 안아온 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밥그릇을 단단히 잡고 있다는 전략적 주도권을 보여줍니다. 식량 안전, 에너지 안전, 산업사슬과 공급망 안전을 수호하는 것부터 재해방지, 피해감소, 구조능력 향상을 둘러싼 중공중앙정치국 집단학습에 이르기까지 올대로 습금평 총서기는 발전과 안전을 고루 돌보며 경제사회 발전에 탄력성을 끊임없이 증가하고 15차 5기년 전망계획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가도록 보호했습니다. 7월 15일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69조 6천억 원을 기록했으며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4.7% 증가했습니다. 7월 31일 열린 중공중앙정치국 회의는 올드러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을 단합 인솔해 분발 진출하고 과감하게 분투하면서 국내외 대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발전과 안전을 통일 계획하면서 각종 외부 충격과 내부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는 새로운 동력을 키우고 구조를 최적화하는 발전세를 보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경제 상반기 보고서이자 시작과 출발의 중요한 성적 표기랍니다. 그리고 전년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위해서 량화한 기반을 닦았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정보센터 연구원 위기관은 고품질 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는 궁극적으로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드러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을 위한 장원한 안목으로 내실을 다지고 자체 업무에 어떻게 몰두할 것인가는 것을 둘러싸고 일련의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총석의 명확한 요구에 따라 힘을 모아 자체 업무에 몰두하고 체제와 기재 우세를 통해 위험 부담과 도전에 적극 대응했습니다. 중국의 일을 잘 처리한 데서 핵심은 당위했습니다. 15차 5기년 전망계획의 청사진을 실현하려면 핵심은 실무적으로 일을 몰두하는 것입니다. 7월 1일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신심을 다지고 분투하자고 전당에 호소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시간과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며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겸손하고 신중한 자세로 강고 분투하며 과감히 투쟁하고 투쟁에 능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여러 민족 이민에 의지하고 이들은 단합하고 인솔해 새로운 로정에서 분발 정진하며 신시대에서 공을 쌓고 새로운 빛나는 성과를 힘써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간은 진취적인 자의 것이고 역사는 진취적인 자의 것입니다.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의 강력한 지도하에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이민들은 신심을 안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웅대한 목표를 향해 용맹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중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상반기 중국 경제는 압박을 견디며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고 강력한 탄력성과 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각지는 조항의 일련의 지침에 따라 현장 실천을 통해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성장 동력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특별기획, 기초를 다지며 성장 동력 축적, 오늘은 장비 제조업의 고도화와 혁신, 첨단 산업의 성장 가속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7월의 무호항은 열기와 기계음이 뒤섞여 있고 무갑 로봇은 이곳에서 글로벌 인도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갑 로봇의 루석

해외 추락 규모는 2천 대를 돌파했으며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60여개 나라와 지역에 진출했습니다. 제품의 해외 진출에서 서비스 현지 정착까지 묵값 로봇은 유럽 동맹 CE, 미국 FCC 등 국제 인증을 취득하며 중국 제조에서 글로벌 운영으로의 핵심적인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묵값 로봇의 장규병 사장은 장면이 제품 개발을 주도하고 장면이 기술 승격을 주도하게 하는 원칙을 고수하며 교통경찰, 안내이사, 판매 접수 등 실제 응용 장면의 실용적 수요를 먼저 찾고 그 다음 로봇이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치고 사용되며 검증되고 지속적으로 개선, 승격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각성과 직할시는 앞다투어 첨단 장비 제조와 전자정보산업 배치에 나서고 있으며 신흥산업은 더 이상 먼 청사진이 아니라 눈앞이 펼쳐진 뜨거운 현장이 되었습니다. 상반기 절강성은 10억 원 이상의 다양한 로봇을 수출하여 약 100개 나라와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그중 지능형 생체 모방 로봇 수출액은 4억 3천만 원으로 전국 수출 총액의 60%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항주세관 산하의 전강세관 종합1처 하몽처 부처장은 더 세밀한 방식으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생체 모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진입 기준이나 규제 요구 사항 등을 기업에 정확하게 제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상반기 장비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해 전체 규모 이상 공급 증가률을 3.9%포인트 앞지르고 첨단 기술 제조업은 13.3% 증가하여 7.9%포인트 앞섰습니다. 중국 규모 이상 전자정보 제조 부가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공급 증가률보다 9.4%포인트 높았으며 6월 단일 월간 증가률은 15.7%에 달했습니다. 중국 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 전자정보연구소 마베베 연구총감은 세 가지 주요 동력이 강력한 지지대를 형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 산업정책 혜택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혁신의 선도적 효율성이 뚜렷합니다. 셋째, 산업구조와 제품 공급 능력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따라 우리나라 전자정보 제품은 끊임없이 더 높은 부가가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제품 수출과 기업의 수익성 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시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패기와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인해도 있었습니다. 중국 제조는 더 깊고 더 높은 곳을 향해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업정보화부 왕위명 수석 총공정사는 현재 대외 환경이 복잡하고 준엄하며 국내적으로는 공급 과잉과 수요 약세,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두드러지지만 우리나라는 완전한 산업 시스템, 강한 회복력에 뚜렷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개혁 조치와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면서 산업 경제 발전에 안정적이고 좋은 기본면은 여전합니다. 선진 제조업을 중추로 하는 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제 운영의 질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공업 정보화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여 15차 5기는 전망 계획의 좋은 시작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자연자원부가 3일 발표한 데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 생산 총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으며 국내 생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달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해양경제 성장률은 국민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상회했습니다. 자연자원부 해양전략계획경제사 해양경제운영처 김효처장은 해양제조업의 증가세가 뚜렷하고 해양조선산업과 해양공정장비제조업의 발전 속도가 특히 두드러졌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의 신규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2%, 선박 건조 완공량

수량은 34.8%, 보유 수수량은 37.1% 증가하면서 세 가지 주요 지표 모두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해상 이동식 다기능 증산 플랫폼인 해양석유 2832 인도되었습니다. 상반기 우리나라 신규 해양공정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1.9%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 환류 변환소인 해풍지심이 설치를 끝내고 세계 최초의 16메가와트 인장각 부유식 풍력 플랫폼인 해유 안란호가 순조롭게 출항했습니다. 김효 처장은 상반기 우리나라 해양경제 운영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혁신적이며 우량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빠르게 성장하여 국민 경제의 새로운 성장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입국 관광 열기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각지는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소비 장면을 최적화하여 입국 소비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북경 수도공항과 대흥공항의 출입경 여객 흐름은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출입국 외국인이 연인수로 60만 명을 넘겨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메이코 관광객 라우라 리즈는 단체 리행이 아닌 자유 리행을 선택했는데 모든 것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번역, 차량 호출 등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었고 호텔 시설도 편안했으며 매우 즐거웠고 중국은 너무 아름다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입경통 고 베이징 플랫폼은 16개 언어를 지원하며 관광지 입장권 예매, 호텔 예약, 차량 호출 등 39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경 시내 약 18,000개 주요 매장은 외국 카드 결제를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북경 세관은 전년 동기 대비 567.7% 증가한 누적 11만 건 이상의 면세 환급 신청서를 검증했고 환급 대상 상품 총액은 9억 원을 초과하여 49.67%의 증가률을 보였습니다. 올 상반기 상해시는 전년 동기 대비 27.82% 증가한 연인수로 531만 4,900명의 해외 관광객을 맞이했습니다. 상해시는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주요 상권, 관광지, 호텔, 대형마트에서 해외 발행 은행카드 직접 결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관광객 아드리아누는 중국에 온 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바로 편리한 결제 방식이었다며 이 덕분에 쇼핑이 매우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 들어 광동, 향항, 오문 광역도시권은 새로운 라운드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 붐을 맞이했습니다. 7월 28일 기준 광주, 심수, 향항 고속철도 서구룡역 통상구에서 올해 확인된 외국인 여객 수는 이미 연인수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심수 출입경 변방검사본소, 서구룡 변방검사소, 양옹룡 부소장은 외국인 여객의 입국 카드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보, 자동 입력과 다국어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신고률은 99%를 초과했습니다. 해남의 입국 관광 열기도 지속적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사마시 관광발전국 장호부 국장은 사마시는 15개 나라와 지역에 24개 사마 관광자원 홍보 거점을 구축하고 루계로 36갈래 국제와 지역 항공 로선을 개통 운영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상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하게 하고 건강 휴양, 무형 문화유산, 야간 공연, 야외 운동 등 몰입식 체험 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일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상의 전환들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 사이 협상이 현재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고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란 외교부 대변인 바가이는 앞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를 주도할 것이며
오만과 협상하고 지역 내 기타 국가와 대화를 진행한 후 추진할 것이라고 비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영국, 불가리아,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란과 연락을 다루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원에 따르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가츠 국방부장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이란에 대한 타격을 중단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고위급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군이 7월 30일 이란 남부 게샴섬을 공습하는 동안 인구 밀도가 높은 주민구에 폭탄을 투하해 3명이 숨졌습니다. 현재는 군사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 대변인은 현재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사상자 보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는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들의 청구로 각 측이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볼 수 있다면 군사행동을 취소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 수상이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공격을 중단할 것을 미국에 권장했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은 미국 관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며칠 내에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분석가들과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이번 공격 계획을 취소한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해만 국가들이 군사 행동에 신중성을 기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 국회 중간 선거 전에 트럼프 정부가 재차

대통령이 어떠한 군사 행동을 서두르는지 설명하길 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나 기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해 미국이 대규모 공격을 가할 경우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해만 국가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도 중재측을 통해 그 어떠한 무리한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장은 8월 1일 파키스탄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과 터키 외교부 피단 외무장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바이살 외무장관과 각기 통화하고 이란은 국가 주권과 안전, 영토 완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모든 진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란 광명통신사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미국이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면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연합추장국의 유전, 카타르와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시설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분석가들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으로 해만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이 어쩔 수 없이 전쟁에 휘말려들 것이고 전쟁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해만 국가들이 지역 긴장 정세를 완화하기 위해 미국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국내에서 이란 전쟁을 부정하는 정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과 입소스그룹이 7월 27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분의 1만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2월 28일 이란에 대해 군사 행동을 개시한 후 미국 민중의 지지율은 시종 40% 이하를 유지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장병 여러 명이 중도로 인해 숨지고 더 많은 미국인들이 다쳤습니다. 전쟁 영향으로 미국 국내 휘발유 등 상품 가격이 인상하고 많은 미국인들의 재정 상황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설문조사 참가자들은 트럼프 정부는 이스라엘이나 기타 동맹국을 도울 것이 아니라 국내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 이란과 기타 중동 국가가 미국의 공격을 중단할 것을 청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초보적으로 합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즉시 전면적으로 철저하게 개방하고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핵 위협을 제거합니다. 이란 메흐르 통신은 1일 트럼프가 언급한 공격 중단 요청은 새로운 거짓말에 지나지 않으며 이란군은 현재 최고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 사태가 발생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시설과 기타 민간 시설을 공격할 것이라고 이란을 위협했지만 최종 계획을 취소한다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취소한 트럼프의 속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한강근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하는 다국적 연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륵국 붐에 봉착한 에스파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스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일곱 번째 부분입니다.
1: 그럼 이어 신시대 새 로정에서 전면적 의법 치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전면적 의법 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과 관련해 포치했습니다. 바로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을 공동 추진하는 것을 견지하고

0: 법치국가, 법치정부, 기업의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24 당대회 보고는 4개면의 중요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포착했습니다. 첫째,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의법치국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치국을 견지해야 하고, 의법집권을 견지하려면 우선 의헌집권을 견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시대 10년간 우리는 일부 중점 분야, 신흥 분야, 대외 관련 입법을 힘써 강화하고 선호하여 많은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보완했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세종국 창건일의 법전으로 명명된 첫 법률로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 사상을 관철해 신시대 인민 권리의 선언서로 불립니다. 매개인의 생활은 모두 법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여러분은 모두 감수가 있을 것이고 일부 곤혹도 느꼈을 겁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모셔보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방금 민법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민법전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많은 성취감과 안전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셨는데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의 치안 환경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 소매 치기도 줄어들었습니다. 의법치 국면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더욱 근접하고 우리의 생활질을 더욱 잘 보호해주고 높여줄 수 있는 법률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저의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 10년간 국가 관리에 꼭 필요하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날로 늘어나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법률이 잇따라 발표되거나 개정 보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 2년간 시행되기 시작한 몇 가지 법률을 예로들겠습니다. 이를테면 2021년 1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가정교육촉진법, 2021년 6월부터 실시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음공해방지법은 법률 제도 차원에서 대중이 관심하는 초점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질문 감사했습니다. 그럼 계속해 전면적 의법치국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법에 의한 정무 수행을 착실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법치정부 건설은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중점 임무이고 주체 공정이라고 제기했습니다. 셋째, 사법 공정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평과 정의는 사법의 영혼이자 생명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공정한 사법은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방어선이며 공정하고 능률적이고 권위가 있는 사회주의 사법제도 건설을 추진해 인민 대중이 모든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넷째,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사회는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기초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오직 전체 인민이 법치를 실행하고 법치를 엄격히 실행해야만 국가와 사회생활이 진정 법치궤도에서 운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치가 흥하면 나라가 흥하고 법치가 강하면 나라가 강해집니다. 신시대 새 로정에서 우리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하고 관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면적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부단히 개척해 나아가면서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야 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 한진봉 교수님, 고전 해설인 강진 교수님의 조리정연하고 통찰력 있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4 당대회 보고에서 반드시 근본을 다지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법치의 보장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 법치 궤도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습근평 법치 사상을 지침으로 법치 중국 건설을 깊이 있게 추진할 때 대해 중대한 결책 포치를 하고 신시대 전면적 의법치국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전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4 당대회 보고는 우리 당이 전면적 의법치국을 견지하는 정치 선언이자 우리 당이 법치 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강령성 문헌입니다. 여러분, 프로를 마감하면서 인민을 위해 법을 집행할 때 대한 송나라 포중의 유명한 시를 읊어보면서 사상을 배우고 전고를 깨달으며 평어근인을 되새겨봅시다.

지금까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일전에 홍해와 만드 해협, 아덴만의 해상 위협을 둘러싸고 수십 개 나라와 국제기구 대표들을 초청해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을 설립할 것을 검토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등 14개 나라는 회의 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해상 방위 연맹의 설립을 지지한다고 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나라가 공동 성명에 동참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통신사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 43개 나라와 유럽 동맹 대표가 참석하거나 원격 방식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상선과 에너지 운반선, 해상 인프라에 대한 공격과 항행 안전, 글로벌 공급망, 경제가 직면한 위험 부담을 언급하고 해상 안보가 직면한 위협을 논의했습니다. 회의는 또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의 조직 구조, 지휘와 통제, 행동 기재, 그리고 미래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구상에 따르면 해상 방위 연맹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본부를 둘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무력 간 충돌이 격화하고 홍해의 긴장세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후티 무력은 7월 20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금지령을 발표한 후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수차나 공격하고 미사일과 무인기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내 에너지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군도 후티 무력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회의 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 따르면 다국적 해상 방위 연맹은 해상 안전, 정보 공유, 정보 교류, 행동 계획, 연합 훈련, 경험 교류, 인원 훈련, 능력 건설, 그리고 연합 해상 행동 등면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성명은 해상 방위 연맹의 목표와 원칙에 공감하는 국가들을 초청해 협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정치전략연구센터 연구원 압둘 아지즈 샤바니는 관련 창의는 사우디아라비아 안전리념의 전환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특정 역외의 강대국에 더 많이 의존해 자신의 안보를 확보했다면 지금은 지역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제도화한 협력 기제를 통해 해상 안전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해만 아랍국가협력위원회 국가 중 아랍연합수상국가 오만은 공동 성명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연합수장국의 불참은 최근 아랍연합수장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긴장세와 관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 주도권에서 양측 사이의 경쟁 게임이 승화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무에서 오랫동안 중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오만은 현재 미국과 이란 사이의 협상을 중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란에 대항하는 연맹으로 간주되는 해상 방위 연맹에 가입해 자신의 외교적 지위를 손상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해상 방위 연맹 창설 준비를 발표하기 전에 후티 무력 지도자 압둘 말리크 후티가 7월 30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전면 승격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후티 무력도 전면 승격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멘 해상 안전 전문가 무함마드 살람 아스바시는 해상 방위 연맹의 설립은 후티 무력의 해상 행동 방식과 목표를 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해상 방위 연맹의 전쟁 준비 수준, 반응 속도,

실전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후티 무력은 일단 소규모 공격을 계획하겠습니다. 만약 해상 방위련맹이 역량을 제대로 배치하고 대응력이 강할 경우 후티 무력은 작탄을 탑재한 무인정을 사용해 고가치 목표물을 중점적으로 타격하는 등 복잡한 전술을 채택할 것입니다. 샤바니는 해상 안보 협력은 지역 분쟁보다는 안전 관리와 위험 부담 통제에 더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홍해 정세의 장기적 안정은 예멘 정세와 지역 국가 간 관계, 더 큰 범위 내 지역 안보 환경 등 요소에 얽매여 있습니다. 홍해 항행 안전을 수호하려면 해상 안전 협력 기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지역 국가가 협동해 항운 안전 보상 능력을 제고해야 할 것이고 독일은 정치 대화와 외교 교섭을 통해 긴장 정세를 완화하고 지역 안정에 영향 주는 심층 모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안보 협력과 정치적 해결의 경로를 결합해야만 홍해 항로의 항구적이고 안정적이며 원활한 소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립국 붐에 봉착한 에스파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3: 에스파냐 외무장관 알바레스가 7월 31일 저녁 북아프리카의 휴다에 체류한 이민이 적어도 5만 명에 달하며 거의 전부가 마로크로 돌아가면서 이번 미립국 붐이 대체로 가라앉았다고 선포했습니다. 유럽 동맹의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미립국 붐을 깊이 주목하는 한편 경각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알바레스는 소셜미디어에서 휴다에 도착한 이민자가 거의 모두가 마로크로 돌아갔다고 표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에스파냐 정부의 자료를 인용해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일전에 마로크에서 해로를 거쳐 북아프리카 해안에 위치한 에스파냐 휴다로 미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휴다 지방정부가 추산한 이민자 규모는 6만여 명입니다. 마로크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휴다는 지브롤터 해협 동쪽 입구에 위치했으며 인구는 8만 5천여 명입니다. 예전에 이민자 최소 5만 명이 현지에 유입하면서 휴다 현지 질서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현지 수용센터가 설계한 수용 규모는 500여 명입니다. 그러나 7월 29일 이후 실제 수용 인원 규모는 1,000명을 넘었고 기타 수천 명은 노숙해야 했습니다. 이어 현지 주민들은 감히 외출하지 못하고 대량의 가게가 문을 닫고 휴업하는 것으로 만일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이번 미립국 붐은 유럽 동맹 회원국들의 경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탈리아 메로니 총리는 에스파냐와의 쉥겐 자유통행 체제를 중단하고 국경검사를 재개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휴다는 기타 지역으로 통행이 가능한 자유로운 쉥겐 이동권을 누릴 수 없다며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국경 검문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핀란드 내무장관 난타니는 쉥겐 지역의 외부 국경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에스파냐를 비난하고 독일 메르츠 총리는 관련 사태를 통제하고 유럽 동맹이 외부 국경을 보호할 것을 에스파냐에 촉구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 본데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휴다의 혼란을 용납할 수 없다며 미립국을 단속하고 이민 송환을 다그치는 등 강도를 높일 것을 에스파냐에 촉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유럽동맹 각 회원국 전문가들의 8월 1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정세의 진척을 연구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동맹 주재 회원국 대표들은 8월 3일 회담을 열고 정세를 평가하고 각 측의 조율 행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에스파냐 산체스 총리는 7월 31일 저녁 소셜네트워크에서 각 측의 비판에 반박하면서 유럽동맹 조약을 준수할 것을 유럽동맹 회원국에 호소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단결과 동정은 자발적 선택이지만 유럽동맹 조약을 준수하고 객관적 데이터를 존중하는 것은 변통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단결된 유럽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유럽 국경관리국의 자료를 인용해 미립국자들이 유럽 동맹으로 들어오는 주요 입국 통로는 에스파냐가 아니라고 표했습니다. 2021년 이후 에스파냐를 거쳐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 수가 이탈리아를 경유하는 지중해 중부 로선, 시발칸 로선, 그리스를 경유하는 지중해 동부 로선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번 미립국 붐이 일어난 원인을 둘러싸고 이견이 분분하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에스파냐의 이민 정책 변화와 연관된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대법원이 7월 초 휴다와 멜리야가 특수한 국경관리 제도를 실시하는 점을 감안해 해상에서 두 지역에 도착한 이민자들을 즉시 송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반해 육로를 통해 국경 울타리를 넘는 등 방식으로 미립국한 이민자는 즉각 송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관련 소식이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발효시키고 각종 그릇된 해석이 속출하면서 이민 붐을 유발했습니다. 에스파냐 정부는 부실한 인터넷 소문을 반박하고 해로를 거쳐 미립국한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송환할 수 없지만 여전히 일반적 법적 절차에 따라 송환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체스 총리는 에스파냐 당국은 이번 법규를 개정하고 관련 송환 수단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이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열어봐라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을 했습니다.

찜통 더위에 아이스 커피를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시원해서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지만 물 대신 커피만 계속 마시면 몸은 오히려 수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마시는 음료의 종류와 생활습관이 탈수 예방에도 큰 영향을 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커피 자체도 수분을 공급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일부 사람은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만 반복해서 마시면 수분 보충이 충분하지 않아 탈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땀을 많이 흘리는 폭염에는 이런 영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마셨다면 물도 한 컵 정도 함께 마시는 습관이 좋은데요. 성인은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을 충분히 채우고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탈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갈증은 몸속 수분이 부족해진 뒤 나타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갈증을 느끼는 기능이 떨어져

살수가 진행돼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갈증이 없어도 1시간에서 2시간마다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색이 짙은 노란색으로 변하거나 량이 줄었다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운동이나 야외 작업을 하면 땀과 함께 나트륨, 칼륨 같은 전해질도 빠져나갈 수 있는데요. 이때 물만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어 피로감이나 근육 경련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과 함께 전해질도 적절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당 이온 음료를 적당량 마시거나 바나나, 오이, 수박 같은 수분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송골송골 나는 더운 날씨. 여러분 모두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짤막한 건강상식 하나를 전해드리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사랑꽃 한송이.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데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외부의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입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혁명과 대국 간의 대결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는 국제 경쟁력의 최전방과 조전장으로 되어 세계 질서와 발전 구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존엄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에서 우리나라 발전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 장벽을 만들고 글로벌 혁신 사슬과 산업 사슬을 분리하려고 하는 등 많은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실력 간의 싸움이고 관건은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며 그 배후는 제도적 우월성의 대결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중국 특색의 자주적 혁신의 길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가며 과학기술 혁신과 제도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고 독창적 혁신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등 두드러진 문제를 힘써 해결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서둘러 실현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기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는 실천적 기반과 정적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대해 전략적 계획과 최상위 설계를 하여 종종 분야와 관근 고려에 대한 개혁에서 돌파를 가져오도록 추진하고 과학기술 혁신의 기초적인 제도적 틀을 기본적으로 마련했으며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한층 더 향상시켰습니다. 2023년 당장은 조항과학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과학기술부를 재구성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리 체제의 체계적인 재구성과 전체적인 재구축을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넓은 범위에서 심화했습니다. 첫째,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영도의 체제 및 기재를 더욱 완비화했습니다. 조항과학기술위원회는 과학기술 사업의 최상위 설계, 통일적인 조율, 전반적인 추진, 관철 실시의 독촉을 강화하고 과학

향상되었습니다. 둘째, 과학기술 사업의 중점 고려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전략계획, 정책조치, 중대임무, 과학연구 용량, 자원 플랫폼, 지역혁신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을 강화하여 국가의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의 배치가 가속화되고 과학기술 전략계획과 정책체계가 한층 더 완비되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과학기술 임무 조직 및 조를 기재를 더욱 보완했습니다. 세계 선단 과학기술, 경제의 조전장, 국가의 중대 수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향하여 과학기술 혁신의 중대한 방향 선정과 중대 프로젝트 리반, 조직 실시, 정책 보장 등 체제 및 기재를 보완하고 국가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의 가동과 실시를 강화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의 전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기초연구, 기술혁신, 성과전환 및 산업화를 일관하는 체제 및 기재를 보완했고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이 더욱 기밀히 결합돼 과학기술 혁신에서의 기업의 주체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고 과학기술 성과전환 기재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 관리 사업의 조율과 연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0: 셋째가 끊임없이 보완되었습니다. 과학기술관리사업의 조율관련동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부문간 과학기술관리직 결정은 개혁을 갈층 전면 쪽으로 심하는 총적 목표는 계속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보완하고 발전시키며 국정운영체계와 국정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제기했습니다.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함에서서는 이 총적 목표를 확고히 파악하고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개혁과 과학기술 혁신을 전면적으로 심화할 때 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적인 준칙으로 삼아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실천 경험과 종료 원칙을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일 용도를 견제하고 과학기술 관리 체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국 공산당의 용도라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을 확고히 파악하고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며 신용의 거국 체제를 완비하여 과학기술 체제 개혁이 시종 종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 가지 지향을 견제하고 과학기술로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하고 고수준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적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반드시 과학기술 혁신의 전 분야의 배치, 전 과정의 보치를 강화하고 관건적 핵심 기술 난관 돌파 제재 및 기재를 완비하며 과학기술 실력과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여 고수준의 과학기술의 자립 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체계적인 관념을 견제하고 국가 혁신 체계의 전반적인 효율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반드시 효율적이고 협동적이고 개방적인 국가 혁신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과학기술 체제 개혁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전일적으로 추진하며 과학기술 혁신과 경제 및 사회 재반 분야의 개혁 발전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간 본위 사상을 견지하고 전 사회의 혁신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반드시 각종 혁신 주체와 과학기술 일군의 적극성과 창조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아 혁신을 경계하고 실패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여 제1자원인 인재의 활력과 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과학기술 체제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정의 중요한 임무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역시 김선희 가수가 부른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식품 속에 숨겨진 공정사, 나트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식단에서 나트륨은 어디에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식염이지만 사실 식염유에도 베이킹소다, 맛내기, 인공감미료 등에 모두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품에 포함된 다양한 나트륨 화합물은 각기 다른 화학적 성질을 나타내며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합니다. 밀가루나 고운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베이킹소다는 소소탄산 나트륨으로 산성물질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방출합니다. 이로 인해 고온에서 밀가루 반죽이 팽창하고 형태가 고정되어 딱딱한 식감이 아닌 부드러운 케이크나 바삭한 과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콜릿의 제조 과정에서 소소탄산 나트륨은 고코아 배합 과정에서 잔류하는 초산, 젖산 등 요기산을 중화시켜 초콜릿의 pH치를 6.8에서 7.2의 적정 범위로 높임으로써 시큼하고 넓은 맛을 감소시키는 중화제 역할도 합니다. 소소탄산 나트륨의 공업 제조법은 후시소다 제조법인데 암모니아 기체를 충분히 흡수한 포화식염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소소탄산 나트륨의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침전이 생깁니다. 요리 아미노산은 현재 식품업과 일상 음식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감미료로 주로 글루타민산과

스파라긴산 등이 포함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1908년 일본의 이케다 기코나야 교수가 다시마에서 발견했는데 이는 단맛, 짠맛, 신맛, 쓴맛과는 다른 독특한 맛을 갖게 함으로써 감미의 개념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은 혀 부위의 맛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세포 내에서 일련의 복잡한 신호 전달 과정을 시작하는데 이런 신호 전달음으로써 화학 감흥을 일으킵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맛을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미노이온과 카르복실산 이온의 두 기단에 의해 다섯 개의 고리 구조를 형성하는 정전기적 흡인 작용에 의해 발생합니다. 글루타민산 나트륨의 식감은 pH치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습니다. 염기성 환경에서는 암모니아 이온이 정전 기력을 띠지 않는 아미노기로 변하고 산성 환경에서는 카르복실산 이온이 정전기를 띠지 않는 카르복실기로 변합니다. 이때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 사이의 정전기적 흡인 작용이 소실되므로 맛은 크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사라지게 됩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안식향산의 나트륨 염으로서 백색의 결정 고체입니다. 그랜베리, 복분자 등 장과류를 비롯한 많은 식물이 안식향산 및 그 식염과 에스테리의 천연 공급원입니다. 안식향산 나트륨은 방부제로서 잼, 김치 등 산성 식품에 널리 쓰입니다. 벤조산의 친유성은 그것이 린지질 이중자층을 쉽게 통과하여 세포 내로 침투할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 세균과 곰팡이 등 미생물 세포막의 투과성을 방해하며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 흡수를 억제하여 세균의 생장을 저지합니다. 세포 내에 들어간 벤조산 분자는 미생물의 세포 호흡 효소계의 활성을 억제하여 무산소 호흡 중에 브락토키나제의 촉매 반응 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방부 작용을 발휘합니다. 벤조산 나트륨의 항균 효과는 식품의 pH치에 의존하는데 보식 방지 효과가 가장 우수한 pH치 범위는 2.5에서 4.0이며 그 살균 및 항균 효과는 산성이 증가할수록 강화되지만 알칼리성 조건에서는 살균 및 항균 작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인간은 음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인류와 음식 문화의 오랜 진화와 발전 과정 속에서 나트륨은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나트륨은 미식계의 숨은 공정사처럼 묵묵히 음식의 최고의 풍미와 필수 기능을 지켜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건강연구는 우리에게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심혈관에 부담을 주고 인체 대사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량과 도의 균형이야말로 과학적 건강관리의 왕도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너와 나의 철길 사랑.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명태 껍질 혁명, 4대째 여원 전통, 과학으로 다시 빛난다라는 제목으로 권명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전승인 리혜단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올여름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리그에서 명태 응원단이 전국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평범했던 연변 명태가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연변 사람들의 식탁과 생활 속에 자리 잡아온 명태는 이제 전통식품을 넘어 새로운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은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룡종시 권명태 제작기술

모형문화유산 존승인인 리 해단 씨의 명태와의 인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리 해단 씨는 전통 공정에 과학적 혁신을 더해 관련 특허 3건을 출원했으며 중국에서 권명태 껍질을 활용한 콜라겐 저분자 펩타이드 추출 기술의 공백을 메워냈습니다. 우리 회사는 변강의 작은 도시이지만 기술력만큼은 국제 수준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네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톤 단위로 팔리던 고농물에서 그람 단위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펩타이드 분말을 만들어내며 전통에 혁신을 더한 것입니다. 리해단과 명태인연은 그녀의 가족사 그 자체입니다. 종조부가 연변으로 이주한 후 명태 가공으로 생계를 이었고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옷말이 명태 가공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의학을 배웠던 그녀 역시 가업을 계승했고 사업 초기부터 교격화된 생산 시스템을 고집했습니다. 전통을 계승하면서 수입, 가공, 수출을 아우르는 규모화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초기 명태 가공은 오랜 경험과 감에 의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해동 온도와 시간, 건조시 명태 사이의 간격, 바람길의 방향, 수분을 조절하는 회연 과정까지 모든 변수는 장인의 손 감각과 직감에 달려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모든 공정을 직접 챙겼고 손에는 동상이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수천 톤의 명태를 처음 맡았을 때 정말 두려웠고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죠. 그녀는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뚝심 있는 노력은 결실을 보았습니다. 2010년 리해단의 회사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명태는 6천 톤에 달했고 생산액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2010년 리해단의 회사에서 한국으로 수출한 명태는 6천 톤에 달했고 생산액은 연변 조선족 자치조였습니다. 하지만 성공 뒤에는 새로운 고민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마른 명태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그늘을 잘못 이루게 한 것은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대량의 명태 껍질이

속에 섬광 같은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콜라겐은 주로 동물의 껍질에 많아 콜라겐은 돼지, 소 등 동물의 껍질에 많은데 명태 껍질로는 안 될까? 하지만 국내에서 마른 명태 껍질을 원료로 콜라겐 제품을 만든 선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명태는 원료의 품질이 일반 양식 동물보다 월등하며 특히 조선족 전통 명태 건조 공법을 거치며 껍질이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 과정에서 미묘한 변화를 겪는다는 점. 이것이 바로 남들이 갖지 못한 경쟁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리헤다는 명태 껍질 콜라겐 초분자 펩타이드 연구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네가 마주한 첫 번째 난관은 바로 비린내였습니다. 시중의 료사 제품들은 대부분 원료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 다량의 향료와 당분을 첨가합니다. 이런 제품은 나도 못 마시는데 어떻게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겠습니까? 그네는 순수 추출물, 무첨가라는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수십 번의 실험, 반복적인 검사 의뢰, 그리고 끊임없는 조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네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몇 년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연구 개발 자금은 계속 투입되었지만 진척은 더뎠습니다. 핵심 지표가 3개월 연속 정체되자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도 그냥 향료를 좀 넣으면 안 될까요? 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헤다는 단호했습니다. 실험이 안 되는 건 분명 변수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일 거야. 그녀는 한국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박사 남편까지 이 프로젝트에 끌어들여 전문가들과의 련계를 도모했고 연변대학과 공동실험실을 설립했습니다. 돌파구는 마침내 한 효소분의 공법을 미세하게 조정한 후에 찾아왔습니다. 무첨가면서도 거부감 없는 맛을 구현했을 뿐만 아니라 평균 분자량이 처음으로 천 달톤 이하로 떨어졌고 그중 인체 흡수가 가장 용이하다는 분자량 500에서 600 구간의 트리펩타이드 함량이 60%를 넘어섰습니다. 학계에서 공인된 황금 비율에 도달한 것입니다. 2014년 제품은 SC식품 생산 허가를 받고 정식 출시되었으며 세계의 국가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은 종국 내 마른 명태 껍질을 이용한 콜라겐 단백질 추출 분야의 공백을 메운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리에단의 공장에 들어서면 전통적인 독장과 현대적인 모균 작업실은 불과 몇백 미터 거리를 두고 공존합니다. 한쪽에서는 나무 독장에서 동결과 해동, 회연, 뼈 제거, 절단, 살결 찢기 등 전통 방식의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효소 분해, 탱크, 필터, 분무 건조기 등 최첨단 설비가 쉴 새 없이 가동됩니다. 또 생산 라인은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긴밀한 혈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통 건조 과정이 없다면 후속 펩타이드 추출에 필요한 독특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죠. 리헤단의 설명입니다. 자연 건조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동결과 해동은 생선 껍질 단백질 구조의 자연스러운 변성을 일으키는데 이는 신선한 생선 껍질로는 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SCI 수록 잡지, 연변대학, 한국건국대학교 등의 콜라겐 올리코펩타이드 분말의 효능 립증 관련 논문들을 발표하며 과학적 근거를 쌓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10여 종의 심층 가공 파생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중국 내 소비자들은 물론 연변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명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그들이기에 인공 양식이 불가능한 이 심해어가 가진 가치를 단번에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중저부 세대는 살아남기 위해 명태를 만들었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팔기 위해 만들었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명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게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이 회사는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기반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했고

0: 직원 구성도 단순 육체 노동자에서 기술 인력 중심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령종실을 넘어 연변 전체 명태 산업의 부가가치 사슬을 확장시키는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군에는 원료를 자사 공장의 생선 껍질에만 국한하지 않고 주변 지역의 것까지 활용하며 동반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심층 가공은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개발직, 품질검사직, 전자상거래 운영직, 젊은 세대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산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통 역시 시대에 발맞춰 한 단계 도약해야 합니다. 그녀는 힘주어 말합니다. 정조부가 첫 명태를 덕장에 내건 순간부터 그녀가 생선 껍질에서 첫 1g의 콜라겐 올리코 펩타이드를 추출하기까지 4대에 거쳐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명태는 여전히 그 명태지만 그 길이 가는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속에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시간 동안 명태를 건조해왔습니다. 바람에 말리고 얼고 녹이는 것은 자연이 우리를 위해 해준 첫 번째 가공 과정이죠. 저는 그저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이명태에게도 그리고 저보다 앞서간 3대 선조들에게도 미안한 일입니다. 연변의 작은 도시에 자리한 이 산업 사슬 속에서 과학기술은 단순한 신기술 하나 추가가 아닙니다. 이는 전통 기술이 현대인의 삶과 다시 손잡을 수 있는 소중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입니다. 명태의 새로운 요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그리운 내 어머니.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위편 3절입니다. 가족 위에 멜편, 석삼, 끈을 조를 뜻하는 위편 3절은 책을 엮고 묶은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한 권의 책을 몇십 번이나 반복하여 읽을 만큼 독서의 열중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종이는 동한때 체륜이라는 사람에 의해 발명되었습니다. 종이가 있기 전에는 비단이나 대나무가 종이를 대신했습니다. 대나무를 적당한 길이로 자른 후 불에 쪼여 기름을 뺀 것을 간 또는 죽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금속이나 붓으로 글자를 쓰고 가죽 끈으로 엮고 맨 한 뭉치를 책 또는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문장의 단위로 제1편, 제1권, 제1책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요래한 것입니다. 사기 공자세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공자는 만년에 주역을 즐겨 읽었으며 주역을 읽는 동안 주간을 연결하는 위편이 세 번 끊어졌습니다. 또 공자는 나에게 수년을 빌려준다면 주역에 종동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공자가 주역을 얼마나 탐독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이름은 구, 자는 종리로 중국 춘추시대 말에 위대한 사상가, 정치가, 교육가이며 요가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매우 불우한 요년 시절을 보냈지만 어려서부터 학문을 즐겼고 박학다식하여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공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15세부터 학문의 뜻을 두었으며 30세가 되기 전에 요괴, 예, 음악 활쏘기, 마, 자술, 서예, 수학에 능통했습니다. 시, 예, 악, 역, 춘추 등을 비롯한 고전에도 매우 밝았습니다. 그리하여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그를 배우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춘추 시대 말은 두 나라의 세력이 쇠퇴하고 제후국 간의 권력 투쟁이 끊이질 않아 사회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도덕성을 상실한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 군자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던 공자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제자들과 함께 초나라를 조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자의 초나 조유는 장장 1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부국 강병을 부르시는 춘추 제국에서 공자의 인, 예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제나라에 배척당하고 송나라와 위나라에서 쫓겨났으며 진나라에서 제나라로 갈 때는 7일 동안 끼니를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자는 뜻을 버리지 않고 시를 읊고 고문고를 탔습니다. 고향을 떠난 지 14년 만인 기원전 484년 제자들을 이끌고 고향인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교육과 집필에만 전념했습니다. 공자는 여러 가지 공을 세웠지만 후세 남긴 가장 큰 공적은 제자 양성과 고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교의 다섯 가지 기본 경전인 요경의 편찬은 그의 으뜸가는 공적으로 후세 학술 사상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중국 각 지방에서 료행하던 노래 가사를 모아놓은 시경, 역사 서인 서경과 춘추, 점술 서인, 사회생활 양식을 기록한 예기 등이 있습니다. 공자의 위대한 문화업적의 탄생에는 위편 3절과 같은 비타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쓴 론어에는 공자가 학문에 열중하다 보니 끼니를 잊었고 학문을 연구하는 즐거움으로 근심을 잊었으며 세월이 흘러 몸이 늙어가는 것도 잊었다고 기록됐습니다. 위편 3절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여기에서 3은 자주의 뜻으로 문자 그대로 세 번에 하나지 않고 가족끈이 끊어질 때까지의 상당한 횟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반복해서 책을 탐독하고 열심히 공부함을 비유한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 체육청국이 일전에 체육강국 건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체육강국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국가급 특별계획으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체육강국 건설을 가속화하고 체육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계획은 2030년까지 체육의 전반적인 발전 품질과 효율성을 뚜렷이 향상시키고 종합가치와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상징하는 사업으로서 체육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한다고 제기했으며 다섯 개의 주요 발전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1인당 체육시설 면적이 4평방미터, 규칙적 체육단련 참여율이 40%, 국민체질 우량률이 31.1%에 달하고 세계 챔피언 수가 상위권을 유지하며 체육산업 총규모가 7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괭촌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감동 중국 2025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사적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광한 삼성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발전 확대시키고 향항 오문 동포들의 애국 정신을 고취시켜 한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제기한 것은 향항과 오문 사업에서 처음으로 내린 방침으로서 향항, 오문, 통일 전선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심화하고 확대했으며 향항, 오문, 통일 전선 리론과 실천의 중대한 혁신과 발전이며 한나라 두 제도 조건 하에서 어떻게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 전선 사업을 잘해 나갈 것인가의 근본적인 준칙과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통일 전선은 당이 인민을 이끌고 혁명과 건설과 개혁의 각 역사 시기에 끊임없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는 중대한 법보입니다. 향항 오문에서의 한나라 두 제도의 실천이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경험은 바로 단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단합하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해 인심과 역량을 광범위하게 결집시키고 대단결과 대연합, 대협력을 실현함으로써 강유력한 통일 전선을 구축한 것입니다. 복잡하고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날로 치열해지는 투쟁의 직면에 향항과 오문의 통일전선 구축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신시대 향항 오문 통일전선 사업은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해 한나라 두 제도 방침에 적용되는 주류 가치관을 고양하고 최대 공약수를 찾으며 최대 동심원을 그려내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전 사회 각 방면의 사상과 행동을 한나라 두 제도 방침에 통일시켜야 합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한나라 두 제도는 국가와 민족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14억이 넘는 조국 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교란과 의심을 물리치고 한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는 각 방면에 가장 큰 공감대를 형성하며 한나라 두 제도의 제도적인 자신감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변하지 않고 동요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면적이고 적막하게 추진해 실천 과정에서 변형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앙의 모든 중대한 조치의 실시 목적은 모두 한나라 두 제도를 더욱 잘 관철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나라 두 제도를 동요하거나 개변시키는 그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을 한층 더 발전, 확대시키는 것은 한나라 두 제도의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은 한나라 두 제도를 관철 실시하는 주력이고 애국자에 의한 향항과 오문 관리는 한나라 두 제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향항과 오문의 통일 전선은 반드시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핵심과 기반으로 해 이를 끊임없이

발전 확대시켜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한과 오문을 사랑하는 역량 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특히 청년 애국자들의 성장과 인재 양성에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셋째, 반드시 일색화가 아닌 다양화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향한과 오문을 사랑하는 기치하에 단결면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포용성을 향상시키며 결집력을 강화하고 친구를 널리 사귀고 정치적 포용의 다원화 반경을 최대한 늘려 한 나라 두 제도 실천이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향한과 오문이 장기적으로 번영하고 안정되며 향한과 오문 동포들이 아름다운 생활을 향해 나아가는 향한과 오문의 이 근본 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큰 동심원을 그려내야 합니다. 습금평 수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향항 주민들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어떤 리념을 신봉하든지 무릇 한 나라 두 제도 방침을 진심으로 옹호하고 향항이라는 이 터전을 사랑하며 기본법과 특별행정구 법률을 준수하기만 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으로서 힘을 보태고 한 몫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향항과 오문 인사들은 그 어느 당파에 속하든지 그 어떤 부동한 정치 의견이 있든지를 막론하고 무릇 조국을 사랑하고 향항과 오문을 사랑하며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모두 향항을 건설하는 적극적인 역량이므로 응당 손을 맞잡고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넷째, 보다 많은 대만 동포와 해외 교포들의 인정과 지지를 쟁취해야 합니다. 중화의 아들딸로서 그들이 향항 오문의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인정하고 지지하며 하나의 중국, 하나의 민족을 인정한다면 모두 한나라 두 제도 사업에 적극적인 역량이자 우리가 단결 협력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다섯째, 한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 이야기를 널리 홍보해 한나라 두 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리해와 지지를 광범위하게 쟁취해야 합니다. 습금평 주석은 향항 조국 귀환 2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에서 한나라 두 제도 사업을 지지하고 향항의 번영과 안정을 지지하는 국제벗들에게 진심으로 드는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향항은 흑색 폭력이 기승을 부려 향항의 리익, 중국의 리익에 손해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투자자와 향항에 있는 해외 주민들의 실질적인 리익에도 손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향항은 세계 각국, 각 지역이 경제, 금융, 무역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중국은 각국과 계속해 한 나라, 두 제도가 가져다 주는 리익과 기회를 공유할 의향이 있습니다. 한 나라, 두 제도는 여러 관계 측의 가장 큰 공감대와 공약수로서 모두가 그 수혜자이므로 모두 한 나라 두 제도 사업의 기여자와 확고한 수호자가 돼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한 나라 두 제도를 지지하는 더욱 광범위한 국내외 통일 전선을 구축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민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 중국행 오늘 순서에서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마을 규행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희성 황산시 이현의 규행촌은 명청 시기의 고건물 138채를 보유해 우아한 건물과 수려한 산수가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마을을 경유하는 물길과 거리, 건물, 심지어 건물의 내부도 어젯날의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현대사회의 흔적이란 찾아볼 수 없어 이 마을에 들어서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어제로 돌아간 듯합니다. 천연인의 역사를 자랑하는 괭촌은 2000년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전문가들은 괭촌을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물가의 마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황산의 지맥을 뒤엎고 높은 해발고를 가진 원인으로 괭촌에는 항상 운무가 자욱합니다. 혹은 짙은 안개 속에 검정 기와와 하얀 벽이 물에 거꾸로 비끼고 혹은 면사포 같은 옅은 안개가 모두를 몽롱하게 만들어 목의 색깔을 완벽하게 활용한 그림 그 자체입니다. 괭촌은 마을이 우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을 북쪽의 뢰강산은 소의 머리이고 마을 입구의 고목 두 그루는 솥불입니다. 산을 머리로 하고 나무를 다리로 하며 가옥을 몸체로 한 이 거대한 소는 마치 요요한 물소 한 마리가 아름다운 록수 청산 속에 드러누운 듯 형상이 생동합니다. 괭촌의 고건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민간의 고궁으로 인정되는 승지당입니다. 1855년에 지은 승지당은

풍부한 표정을 가진 많은 인물을 립체감 있게 조각했습니다. 승지당은 정원과 거실, 별채, 소재, 련못, 주방, 마국간 등 다양한 기능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락시설로 마작을 하는 배산각과 수연을 비우는 탄석헌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승지당의 사랑채는 이 사택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선 사자가 구슬을 노리는 조각과 복과 장수, 즐거움을 대표하는 복성, 록성, 수성, 희성 조각, 8개의 신선 조각 등 대표적인 조각물이 사랑채와 사랑채에 딸린 거실을 화려하게 단장하기 때문입니다. 괭촌 남쪽에 위치한 나무는 활 공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자의 안쪽 청석길 위에는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즐비하고 공자의 바깥쪽에는 버드나무 휘늘어진 언제가 마주합니다. 거울같이 맑은 호수 위에는 푸른 하늘과 예스러운 건물, 짙은

국가의 나무 서원은 좋은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서원의 망호루에 올라서면 맑은 물결 설레는 나무와 그 호수 너머 푸른 산이 은은합니다. 일명 월당으로 불리는 월서는 1403년에서 1424년에 조성된 련못입니다. 주변에 청석을 깔고 건물을 지은 월서의 물은 언제든지 맑게 반짝입니다. 로인들은 환담을 나누고 여인들은 빨래를 하고 개구장이들은 물장난을 치는 월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마당입니다. 월서의 기슭 가운데 위치한 왕씨 사당 락서당도 1400년에 세워졌습니다. 완전하게

주택을 짓고 련못을 파고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괭촌의 정원은 산촌을 품에 안고 있어 정원에 들어서면 네댓걸음에 온 세상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장인들은 움직이는 물을 이용해 정원의 련못을 만들고 물가에 정자와 루각을 지었으며 그 사이사이에 꽃나무를 심어 각자 다양한 풍을 자랑하는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괭촌의 천민들은 집집의 생활 용수로 사용하는 동시에 기온을 조절하고 아름다운 경치도 조성하는 용도로 마을 서쪽의 물길을 마을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물길의 서원지인 백원은 바닥까지 환히 보이는 맑은 물의 련못 주변에 낚시와 만남의 장소로 사용되는 아늑한 곳입니다. 오에 벽원이라고 쓴 문을 지나 가든에 들어서면 정원과 련못, 건물, 정자가 조화롭고 그 사이로 푸른 나무와 오색의 꽃들이 수를 놓아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괭촌에는 철새가 날아드는 초학정, 고풍스럽고 글소리 랑랑한 덕이당, 유자형의 련못을 품에 안은 근심당 등 집집마다 모두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중국행 순서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어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미시한 빛이 모여 온화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기를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0: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허복 의료지원팀 기문으로 허복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진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허복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행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복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유방 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으며 4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균권은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중국 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 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치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추소됐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우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한 삼성태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천성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광한시 성서 오리강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천무에 달합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우리나라 제1진 국가 1급 박물관이자 제1진 국가 4의급 관광명소입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1997년 10월 처음 개방됐으며 2022년 3월 새 전시관을 증설해 2023년 7월 26일에 다시 개방됐습니다. 광한 삼성태 박물관의 주요 문물로는 상청동나무, 상옥변장 등이 있으며 총 1,500여 점의 귀중한 문물들을 전시해 삼성태 고고학 발굴과 최신 연구 성과들을 포괄적이고도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세기 20년대로부터 30년대까지 광한시 월량만 연가정원에서 옥석기가 발견됐고 원화서협합대학박물관에서 처음으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50년대로부터 60년대까지 고고학 일꾼들은 삼성태 유적지에서 끊임없이 조사와 시구를 전개했으며 1980년 이후에 삼성태 고고학이 체계적인 발굴과 연구 단계에 들어서 삼성태 문화로 명명됐습니다. 1986년 두 개의 제사용 구덩이가 발견되면서 고고학 사업이 빠르게 추진됐으며 성벽과 대형 건축기지 등 중요한 유적들이 발견되면서 삼성태 고성구도가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2019년 이래 6개 제사용 구덩이가 추가로 발견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노력이 대대로 전해지면

발전했습니다. 상대 초기에 이미 성벽과 대형 건물들이 등장했고 상대 중기 이후에는 성터 면적은 3.6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청동 주조, 황금 가공, 제역, 견직물업, 복잡한 사회구조, 성숙한 제사체계로 지배중심, 종교중심, 경제중심의 독특한 지위를 과시하는 것은 어느 시대 초강의 도읍이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삼성태의 정교하고도 아름다운 문물군체는 선민들의 정신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하늘과 땅에 대한 경의를 표현한 옥제품, 독특한 조형의 신단, 사람과 새가 하나로 융합된 신상은 선민들의 낭만적인 상상력과 비범한 창조력을 보여줍니다. 문물은 찬란한 문명을 이야기하고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며 민족 정신을 이어나가는 역사, 예술, 과학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문물 자원은 재생할 수 없기에 문물을 잘 보호하고 지키며 역사 문화를 잘 전승해 나가는 것은 문물 보호 일꾼들의 사명과 책임입니다. 삼성태 유적지 3호갱 내지 8호갱에서 출토된 문물은 17,000여 점에 달합니다.

0: 문물에 대한 일련의 보호와 복원 작업을 전개했으며 2024년 6월까지 4천여 점의 문물 복구 작업을 완성했습니다. 박물관은 또 이번 문물 복구 성과 중 50여 점의 청동기, 금, 옥기, 상아 등 대표적인 문물들을 전시했습니다. 2019년 6월부터 광한 삼성태 박물관은 또 삼성태 문화창의제품 개발체계를 구축해 선호하여 생활용품, 문화용품 등 7대 문화창의제품 300여종을 개발했습니다. 삼성태 박물관 관광객 수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태 문화창의제품 매출도 분출식 성장을 맞이해 2023년 삼성태 박물관 문화창의제품 매출액은 1억 1,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이어서 커피 플러스로 문화와 관광의 깊은 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연변의 문화 일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커피의 도시로 불리는 연변은 도심 곳곳은 물론 변경마을의 구석구석에서도 커피향이 풍기고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두만강변을 따라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한 생동한 실천입니다. 최근 연간 특색 문화관광 시장이 꾸준히 달아오르는 기회를 다잡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이라는 주선을 커피 산업 전반에 절묘하게 녹여냈습니다. 인플루언서 현상에서 문화세 경제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향긋한 커피는 연변 이야기를 잘 전하고 여러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참신한 명함장으로 되어 자치주에서 민족 단결과 산업 발전을 통한 공동 부유의 새 장을 엮고 국가 관광으로 민족의 왕래, 교류, 융화 촉진 시범 도시를 육성하는데 진한 합심의 맛을 더해줬습니다. 연변에서 커피 산업의 시작점은 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산업 사슬을 형성하는 데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커피 산업 육성 초기 연변은 정밀한 투자 유치와 현지 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함께 부유해지는 산업 플랫폼을 힘써 구축했습니다. 커피 원두 로스팅, 포장 설계에서 점포 경영, 온라인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회는 현지인들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롯디번, 핸즈 등 현지 브랜드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데 시민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청년들이 창업해서 첫걸음을 떼는 플랫폼으로 됐습니다. 이들은 로스팅을 배운 후 고향에 돌아와 점포를 차리는가 하면 점원으로부터 점장으로 성장하고 설비 공급과 보조 서비스 업종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산업 사슬의 리면에는 다양한 분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25년 전주 커피류 시장 주체가 급증하면서 커피 관련 점포가 6,800여 개, 전문 커피숍이 1,500개에 이르고 로스팅 공장도 16개에 달했습니다. 조선족 바리스타, 귀향 창업 대학생, 작은 마을의 커피숍

에이드 커피입니다. 커피의 진한 맛이 성료 에이드, 기퍼와 만나 선명하게 갈린 층을 어우러지게 하는 장면은 마치 연변의 여러 민족 아들딸들이 긴밀히 한데 뭉쳐 융합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맛뿐만 아니라 커피는 일상의 지혜이고 손님을 대접하는 성의이며 그 속에 두터운 문화 공감대와 민족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오늘날 커피 문화절, 커피 조류 축제 등 활동은 커피 업계만의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커피 향 속에서 중국 조선족 농악무와 라떼아트 퍼포먼스가 같은 무대에 오르고 핸드드립 부스와 찰떡 부스가 나란히 고객을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커피를 손에 들고 무형문화 유산을 감상하고 현지인들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커피는 문화의 융합에 맛을 더해주고 합심에 체감할 수 있는 온도를 부여했으며 가무와 음식, 사람을 잇는 실로 되고 다민족 공동체에서 가장 따뜻하고 유행하는 통용 언어로 됐습니다. 관광업이 여러 민족의 왕대, 교류, 융화를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되었을 때 커피는 무엇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연변에서 이 답은 변경 풍경과 나라, 고향 사랑을 잊고 민속 체험과 일상생활의 맛을 잇는다는 것입니다. 연변은 커피와 문화를 융합하는 경로를 깊이 모색해 소비 시나리오를 변경선, 민속촌으로 확장했습니다. G331 연선에 위치한 변경역참인 룡정시 삼합통상구 고목역참은 관광객들이 앞다투어 찾는 왕홍 새 랜드마크로 부상했습니다. 역참에는 가지와 줄기가 굵직한 회양목 11가루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는데 수령이 모두 100년이 넘습니다. 자가용을 운전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따뜻한 커피를 들고 주변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동안 생태 절경과 역사의 기억이 조용히 어우러집니다. 이런 장면은 자치주 5,300여 개 다양한 모시개 커피숍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커피와 여행 촬영, 민속, 민박의 결부는 소비마다 문화적 몰입이자 정서적인 공감으로 되게 했습니다. 산업사슬에서 함께 분투하는 데로부터 문화 혁신 속 동일한 주파수의 공명에 이르고 문화관광 시나리오의 깊은 융화에 이르기까지 이 합심의 맛이 넘치는 커피는 향기를 더 멀리 풍겨 더 많은 사람들이 혀끝을 감도는 진한 향기로부터 이 변경 도시가 단결 분투하고 번영 발전하는 시대의 새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작기인 죄를 다르다 웅게 부르기 우듬지 부르다 엠메호 아르레 수듬 후인 운빈 샌네에 하리아도 가지라히 올 무르렌 벌벌 우르홀지라 운메란 우듬지 부르듯들 아르레님 슈 여러분의 후흥 텐수이와 아름은 고롭대 예쁜지 둘 허수가 세흠 돌세니 후흥 흥흥 바퀴 낫네 우여세나 밭 빛이 그 넘미기 흐지여지 소라란 와한 으뜬 벌벌 저진들 아이굴지 낫던 바가 벌보자 들으래 후흔히 우리인 의가 노이 보다 들물 애춘에간 떠들어 헌 오이라디하 숨히딘 가질리다

반나스네 혹투다 엘레득직 당나라 화르드갓 그이잖아 허이리야한 인제쇼 우홍리 구원에간 허이르달달 지릭진 그이간 인날 지제 고르볼한 이젠 대상 귀지나득 운해하는 길생인베나 약은 위다 우홍리 귀질베제산 그릇대근베산 느긴인들 훌른터랏 숭아돈제 우홍리 귀갓 왔다 우징글에는 욱센 홍원 하르디제이

0: 사리 산토레틀라 한 개츠가위야데문 텐창준 파우스들 디헨덴 탈룩지 야틀레몬 아레베너르네 타이스기 예레 텐센 어플볼게 테르메토 텐창준 음하일란 타이스들 속듭시오 아따원 텐 창준 외로와이 얼니게 조글라블 우글라른 만에 으갈 알딘 우르크르둘 월센 타이스 리홍 자르른 벅슨 우네헤르 만에 텐 어벅든 으벅더드신 우여산 우시얼테약슨 헤나그치 은와 지리에발 가득시 억딘 자두룰 바라와 야핫케벌 타이스 리홍 리룽 나인 호륵 조약의 왈 예린 지가리들 어느 여러분 나줘해 헤르헤르 헐게 여우쿠이 날 두르군니 이질레 날 들쓸구가 아슬란 두린 이진이 벌 원웅궁들 해가 냥냥 벌 한산 벌 드림 같아 타이스 리홍 벌 만약 그리들 이르제 두근 리롱 한산 야스님 같아 은워치를 자들어 봐서 세는 초원 먹은 애를 보내 이루자 흔홍은 희치와 가득시 늪들을 돌아가 삼아봐 다이스 리홍이 겁집 떨린 하는 토우손 그득 느리기 우엿 그린 장뜻은 혹틴 여설 볼 캐리 유한와인의 그릇둘 사고가 바락 늑질린 혹차 벌보 유한와이 흘려라 비든 안을꼬르 열치멀엇 월딘 황후 구이프이 냥냥 날 엘가지르 베이 성스와소 으부리 부이민 타이스 타니기 후르거지 어신수고야 마봐 은혜후 늑지린 혹찬두르 타이스 리홍 비쩍 질긴 을듬니 벌스트르지 왼와인의 후흥 텐수위화 막나스네 홍돌단 으라 저걸 왜 타이스긴 드릭터 이름은 허일 흥문 어떡 쉬룩
1: 흐멜찬
0: 빌백 비치기기 비치만 예를진 으르뜸 비치기 소랄찬 이홍 타이스 들호흘록가 내리얏 이질이신 다스에서 조회 이홍 스마할 텐수의 화기 우지힛 하룬 나라는 셀드부스 하룬 희수구에
1: 해치라
0: 하두수는 셀 흔들 우리 흔들부스 셀 티수구에 우주차간
1: 그네헬
0: 터머리 흩인 동맹은이 흩인 망래
1: 벌물 엔네호
0: 예흔 후흔 텐수의 화 봤다 타이스 록가 이질이신 닥뜩뜨니 우잣
2: Эрхэм хүндэтгэл сонсогчдоо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Өв соёлын Алтан хором тусгай нэвтрүүлгийн энэ удааны дугаар энэ төхрээд өндөрлж байна. Найруулагч нэвтрүүлэгч Журмт. Хянагч Одхон Хөвчин. Хүлэн сонссон та бүхэндөө баярлалаа. Та бүхэн залгаад Тубаражуугийн Монгол хэлний нэвтрүүлгийн бусад програмуудыг хүлээн авч сонсоорой.